0: 过年还能回家吗？要是回不来，打个电话。是我儿子。
1: 是的，他还补修了翼龙的课程。

感谢各位，感谢各位啊！大家好，我是贾安娘，谢谢。哎呦，又是总决赛了哈！这种被。

0: 人人物，特种。
1: 啊，火车小火车，快点！
2: 品尝出的是浓浓的。

开，我本不是去，我本不是去翻，我敞开胸怀为您等待。

在吵，老板不停在拉，总逃不开工作表，做完了又来了。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조간 뉴스입니다.
1: 5월 21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건공 가도에 이르러 신소사업을 감독하고 시신소국에서 신소사업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그는 인민 신소사업을 강화 및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지도 간부의 방문 접수 현장 방문 기제를 심화하며 일선 사업법을 엄격히 시달하고 격자화 관리 효율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심성의껏 군중의 기대에 응답하고 군중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군중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공 가도에서 왕길보는 신소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진지하게 청취하고 사업 가운데 존재하는 문제를 깊이 분석했으며 다음 단계 사업에 대해 안배 및 포치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신소사업은 군중 로선을 실천하고 간부의 기풍을 점검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가도는 기층 관리의 최전선 진지로서 관할 지역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짊어지고 갈등을 기층에서 해결하며 문제를 일선에서 풀어야 합니다. 군중이 강하게 반응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중심으로 신소 관련 오래된 사건, 반복 신소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점검하여 상세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해결 기한과 책임자를 명확히 하여 상황이 명확하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근원 관리를 강화하고 신시대 붕괴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격자화 관리에 의지하여 조사망을 촘촘히 짜고 상시화로 갈등과 분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민생 분야의 조기 및 조짐 문제를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조기 해결에 힘써야 합니다. 종합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 신소 접수, 처리, 재점검 전 과정을 규범화하며 이를 강화하여 갈등과 분쟁의 근원 해결, 다각적 해결, 질서 있는 해결을 추진하고 신소 사항의 처리율 및 해결률을 전력으로 높여야 합니다. 민생 분야 신소 문제의 집중 관리를 가속화하고 주요 분야에 집중하여 전 과정 사업 체계를 정비하고 종합 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정확한 분류와 정책 시행을 견지하여 민생 요구가 처리되고 응답받도록 보장하여 관리의 실제 성과로 군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중 관리의 임무 목록을 군중이 인정하는 성과 목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책임 사슬을 강화해야 합니다. 업무를 관리하는 자는 반드시 신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총괄 조정, 상하 연계, 좌우 협력을 강화하여 모두가 함께 관리하고 지혜를 모으는 사업 구도를 형성하고 신소 사업 각항 배치의 시행과 성과를 보장해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관련 부문에서는 군중의 입장에 서고 민생을 위한 마음을 두텁게 하며 책임 회피와 직무 태만 현상을 단호히 배제하고 견실한 업무 기풍으로 신소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추진하여

0: 전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견실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진항발, 시당위 상무위원이고 시교율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시감찰위원회 주임인 조천강, 부시장이며 시공안국 국장인 문경춘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7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가 시 종이병원을 방문하여 장춘 종이대학 부속연변병원의 건설 및 운영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위생건강사업에 관한 습관평 청석의 종교론수를 깊이 관철하고 항상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하며 장춘 종이학대학과의 협력 및 공동건설을 심화하고 전문 인재대우를 구축하여 군중들이 집 근처에서 우수하고 효율적인 의료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심장내과, 간담, 비위장내과 진료실을 방문하여 파견 전문가와 대면하여 교류하고 일일 진료량 환자의 진료 감소, 인재대우 양성 등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여러 전문가들이 전문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선진적인 진료 기술, 풍부한 림상 경험 및 과학적인 관리 리념을 적극적으로 전수하여 우수한 의료 자원이 진정으로 기층에 뿌리 내리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좌담회에서 왕길보는 장춘 종이학대학 부속연변병원의 전문 진료과 공동 건설, 교육 및 연구, 인재 양성 등 방면의 진행 상황을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료위생사업은 수많은 가정의 행복과 건강에 직결됩니다. 인민대중이 날로 증가하는 건강 수요에 집중하고 학교와 지방 간 협력의 기회를 확고히 파악하며 병원의 중점 전문 진료과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 교육, 연구의 협력 발전을 통합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 의료 교류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선진적인 의료 기술과 관리 리념을 흡수 및 참고하고 각 분야의 자금 정책을 잘 활용하여 길림성 동부 지역의 중리학 특화 중점 병원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 인재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과 청년 인재 양성을 증대하며 전문적이고 계층화된 의료 인재 대우를 구축하여 의료 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체계 기재 개혁을 추진하고 기존의 구조를 타파하며 분배 및 격려 기재를 최적화하여 일선 의무 일꾼의 업무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군중의 수요를 지침으로 삼아 진료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진료 환경을 개선하며 부대 봉사 시설을 보완하고 의료 기술 수준과 봉사질을 향상시켜 병원 자체의 흡인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진정으로 군중들이 신뢰하고 기술이 뛰어나며 널리 알려진 지역 종이 의료 중심을 건설해야 합니다. 부시장 김은희가 조사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2: 5월 28일 시19기 인대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시인대상무위원회 주임 설지강, 보주임들인 황금화, 장립근, 김홍매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시감찰위원회 주임 조천강, 부시장 김은희, 시민검찰원 검찰장 종금석이 회의 열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초연구 강화 조담회에서 한 습관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집중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시민정부의 연결시 2026년 재정예산 배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3: 문예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수를 깊이 있게 학습하며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성문학예술계연합회, 주문학예술계연합회 관련 회의 정신과 전시선전 사상문화사업회의 정신을 참담하게 시달하고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신시대 새로운 문화사명을 확고히 파악하고 문학예술계연합회의 조직 우세와 전문 우세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15차 5개년 계획 시기 문예문학예술계연합회 사업이 좋은 출발을 할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투표 선거를 통해
2: 연길에서 출발한 천리원정길, 두도시 축구팬의 우호적인 만남, 특색 있는 문화공연의 잇따른 등장 등 감동적인 장면들이 동북리그 경기장에서 가장 따뜻하고 특별한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고향팀에 대한 사랑을 품은 우리주 100여 명의 축구팬이 원정 응원을 떠나 내몽골 후코트로 향했습니다. 연결 축구팬 대표단이 후코트에 도착하자 현지 팬들의 열정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후코트에 20명 축구팬이 자발적으로

0: 으로 공항에 나와 연길 팬들을 맞이했고, 두 도시 팬들은 첫 만남부터 따뜻한 인사와 친근한 대화를 나누며 지역적 거리를 허물었습니다. 공동한 축구 사랑으로 서로 빠르게 가까워졌으며, 이는 스포츠 행사의 포용성과 따뜻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왕보국은 연길에서 온 팬들을 위해 하마조 의식을 준비했는데, 이는 내몽골 사람들이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의식이라고 하면서 함께 두 도시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두 도시 축구 정말 기쁘다고 하면서 연변에서 온 팬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고원철은 내몽골의 문화 관광을 배우고 우리의 좋은 문화 관광도 내몽골에 알리는 등두 지역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발전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 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뜨거운 승부가 펼쳐졌고 경기장 밖에서는 따뜻한 인문학적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두 지역의 특색 공연이 정체롭게 펼쳐졌고 관중석의 교감 또한 뜨거웠습니다. 지역을 넘어선 문화적 교류와 마음의 소통은 이 축제에 더욱 깊이와 온기를 더했습니다. 축구가 다리가 되어 문화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번 동북리그 개막전의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활발한 민간 축구 분위기와 우호적인 도시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동북리그가 계속됨에 따라 각지 팀은 계속해서 축구로 우정을 나누고 대회로 힘을 모아 동북 지역 축구 발전과 문화 체육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상하 작사, 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의 봄이 오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네, 내 고향에 불어오네. 진달래꽃 붉게 피어 종달새도 노래하네. 아, 아름다운 내 고향에 봄이 오네. 내 고향의 산과들에, 내 고향의 산과들에 봄빛이 넘쳐나네.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리상하 작사 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의 봄이 오니를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수일가를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여름철 더운 날씨에는 땀을 더 많이 흘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조금 흘리고 어떤 사람은 비 오듯 흘리기도 합니다. 네, 이 네 부위에 땀이 많이 난다면 몸이 보내는 질병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음허화왕입니다. 음허화왕인 사람은 음액이 부족하고 허화가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고 입안이 마르며 갈증을 느끼고 불면증과 꿈을 많이 꾸는 증상이 있고 짜증과 분노, 야간 발한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손을 내밀었을 때 땀이 물방울처럼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양음 청열, 자음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허벅지 안쪽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간경습열입니다. 습열 사기가 간경이 집중돼 비뇨생식기나 하체를 침범합니다. 증상으로는 음부가 축축하고 가려우며 소변량이 누렇고 적으며 대변이 끈적거립니다. 이럴 때는 열을 내리고 습기를 제거하며 간경에 열을 내려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체질의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맵고 기름지고 단 음식을 피하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마와 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습열 체질입니다. 주로 머리, 머리 뒤쪽, 이마에 땀이 많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습열 체질인 경우가 많으며 평소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습열이 상초로 몰리면서 열이 머리로 치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머리 땀과 관련된 장기는 심장, 간, 담, 비장, 위 등일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해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고 맞춤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비기, 폐기가 허합니다. 주로 콧대와 코 양옆에 많이 납니다. 코땀은 비기나 폐기가 허한 것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기운이 빠지고 피로하며 저항력이 약해 감기에 잘 걸림으로 기를 보충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운동할 때 땀을 많이 흘릴수록 살이 더 빠질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땀과 다이어트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발화는 신체가 체온을 조절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인체가 운동을 하거나 고온 환경이 있을 때 땀을 흘려 열을 발산합니다. 발한 양은 주로 운동 중 소모되는 칼로리가 아니라 환경 온도, 습도 및 개인 체질 등의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 중 땀을 많이 흘려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수분을 잃는 것에 불과하며 수분을 보충하면 체중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또한 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수분과 약간의 전해질입니다. 네, 유통기한이 지난 약 변질되지 않았다면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약물의 유효기간은 약효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변질되지 않은 외관만으로는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약물이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는 외관이 정상이든 아니든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약물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유효 성분 함량이 감소해 기대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를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세균 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의 화학성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분해돼 살리실산을 생성할 수 있으며 살리실산은 위점막에 자극을 주어 위출혈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 외관이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세균 번식으로 변질돼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난 안약은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결막염, 각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은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난 고체 의약품의 경우 알약이나 캡슐을 꺼내어 으깬 후 종이에 싸서 밀봉된 봉투에 넣고 마지막으로 유해 쓰레기로 처리하면 됩니다. 네, 누구에게나 스마트폰이 있는 요즘 시대, 스마트폰 중독 현상은 매우 흔하며 휴대폰 좀 그만 봐, 더 보면 멍청해져. 이렇게 휴대폰만 보다간 큰일 나 등 경고 또한 끊기지 않습니다. 네, 그럼 스마트폰을 보면 정말 사람이 멍청해질까요? 네, 뇌영파대학 부속 강릉병원 아동청소년심리과 부임의사 리광학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살이 찔 뿐만 아니라 멍청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리광학은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면 비만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라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운동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뇨병, 심장병, 골관절 질환 등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6세에서 7세 사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동은 비만 위험이 74% 증가했으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비만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신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를 서서히 침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네, 리광학에 따르면 중독자들의 뇌기능 영상 연구 결과 스마트폰 중독자의 전두엽, 측두엽, 변연계의 포도당 대사가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국 국부적인 뇌조직 기능이 손상됐음을 반영합니다. 더 자세히 검사해 보면 스마트폰 중독자의 생리적 특징이 알코올이나 니코틴 중독자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독자의 뇌는 업무를 처리할 때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실수도 더 많아지며 효율성과 실행 능력이 모두 저하됩니다. 연구자들은 8세에서 13세 사이 청소년을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뇌 기능이 더 나빠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재미를 조금은 포기하는 건 어떨까요?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엮은 문화 코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뭐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법의 찾기는 적어도 한 번쯤은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첫 작품으로 김국화의 법의 찾기 보내드립니다. 법의 찾기 김국화.
1: 엄마! 무지개가 비꼈어요! 빨리 와봐요! 빨리!
0: 아들의 다급한 외침 소리에 나는 신나게 해대던 칼질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동력 하늘에 칠색 무지개가 곱게 걸려있었다. 참 간만에 보는 무지개라 너무나도 반가웠다. 아들과 함께 무지개를 바라보고 인도라니 문득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아들, 저 무지개의 끝에 보물이 묻혀있대.
1: 와, 정말요?
0: 그래, 엄마가 어릴 적에 너의 중조 할머니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거든.
1: 무지개의 끝에 층집이 있는데? 그럼 층집 밑을 파봐야 하나?
0: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는 아들이 말해 나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아들, 엄마랑 보물 찾으러 갈래? 나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아들을 차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다. 아들네와 함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덩달아 신났다. 비가 온 뒤라 거리는 요달리 깨끗해 보였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 덕분인지 지나가는 행인들의 얼굴마다에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한참을 달려 드디어 아까 우리 집 창문으로 내다본 그 층집 아래에 도착했다. 층집 1층에 위치한 상점 주인이 분주히 맥주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까맣게 타고 남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에는 피곤 대신 흐뭇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안주인인 듯한 여성이 아기를 품에 안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1: 엄마, 무지개가 또 다른 곳에 옮겨갔잖아요.
2: 어머, 정말이네? 이번에는 저 멀리 단층집에 가 있구나.
0: 나는 다시 시동을 걸어 무작정 무지개를 향하여 달렸다. 12여 분을 달려 눈앞에 허름한 단층집이 나타났다. 거의 무너져가는 담장에 지저분한 마당이며 색이 다 바랜 벽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의심케 했다.
1: 우와! 여기 사람이 살아요? 이 사람들 되게 불쌍하다.
0: 아들이 말해 공감을 표하려고 할 때 갑자기 집안으로부터 한족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 여보, 밧줄에 빨래 좀 널어줘요.
0: 이어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대야를 들고 밖에 나왔다. 차곡차곡 열심히 빨래를 펴서 널었다.
3: 여보, 수고했어요.
1: 저녁에는 물고기국을 끓여줄게요.
0: 이 말을 들으니 나도 갑자기 배가 고프고 집이 그리워났다. 집에 돌아가려고 차를 돌려보니

이 무지개는 어느샌가 또 위치를 바꾸고 있었다. 엄마, 우리 집도 무지개의 끝이 될 수 있을까? 그래, 우리 집도 누군가의 눈에는 무지개의 끝으로 보이겠지. 그럼 우리 집 밑에도 보배가 있을까? 그 말에 나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 나며 뜨거운 것이 북받쳐 얼음을 금할 수 없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보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 집집의 평범한 이야기와 그 사소한 행복이 무지개를 띄울 수 있는 보배가 아닌가 싶었다. 그래, 물론이지. 우리 집 밑에도 보배가 아주 아주 많을 거야. 매일매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는 아들을 싣고 나는 집을 향하여 힘껏 엑셀을 밟았다. 우리 집에 보배 찾으러. 네, 그렇습니다. 보배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듯이 행복이라는 것도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우리 옆에 있는데 너무 가까워서 그 행복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리단 가수의 행복은 곁에 있소 듣고 갑니다.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류구마 씨의 깊은 산 속의 정적 함께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소름이 오싹 끼치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도록 무서운 정적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홀로 산길을 걸을 때나 어두운 밤 빈집에 혼자 있을 때처럼 말이다. 초학교 4학년 때부터 나는 늘 아버지를 따라 산속을 다니면서 그런 정적을 신물나도록 느꼈다. 내가 철이 들면서 언니들은 시집갔고 엄마는 집안일에 돌아치다 보니 아버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늘 아버지한테 불리워 다니곤 했다. 어느 해인가 아버지는 손수레 한 대를 샀다. 그날 동네 사람들이 손수레를 빙 둘러싸고 마치 오늘날 고급 승용차를 산 것처럼 구경할 때 아버지가 흥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서운하다. 그 손수레는 아버지의 딱친구로 되었다. 봄에는 밭을 일구고 여름에는 김도 메고 나물도 캤으며 가을이면 수확하고 겨울이면 땔나무도 할 겸 산토끼며 꽁도 잡았다. 그런데 길 떠날 때마다 아버지는 어김없이 나를 불러 손수레에게 앉히고 갔다. 손수레 앞뒤 무게를 조절하기 위해서였을까. 하여튼 그 시절 나는 아버지랑 일 나가는 것이 두렵고 싫었다. 가는 길은 그래도 덜컹거리는 손수레에 앉아가는 재미가 있었지만 산속에 도착하면 한없이 지루하고 고독한 시간이 시작된다. 아버지가 늘 나더러 손수레 옆에서 놀게 하고는 혼자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 적적하여 김매는 아버지를 쫓아다니고 싶었지만 손수레를 지키고 있으라는 아버지의 어명에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곤 했다. 아버지는 호랑이같이 무서운 분이셨기에 나는 손수레에 앉은 채 눈도 깜빡하지 않고 김매는 아버지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몸을 웅그리고 열심히 김매는 아버지는 점점 멀어져 한 점의 빛이 되어 아물거리더니 이내 산비탈 너머로 자취를 감춘다. 아버지 뒷모습이 사라지는 동시에 나의 귓가에는 뻑꾹뻑꾹뻑꾹 새소리, 까옥까옥 처량한 까마귀의 울음소리, 스르락 스르락 선들바람이 나뭇잎새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고 숲속은 이내 쥐죽은 듯한 정적 속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이 엄습해왔다. 마음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면서 조여들기 시작한다. 당금이라도 뭔가 뒤통수를 칠 것 같은 느낌에 소름이 온몸에 쫙 퍼졌다. 그 후에도 가끔씩 아버지는 산비탈 너머로 사라졌고 그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 무서운 정적 속에서 버텼다. 나는 두려움을 돌려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눈앞에 펼쳐지는 푸른 상공을 바라보면 조금이나마 두려움이 가셔졌다.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하늘을 향해 외우고 또 외웠다. 하늘이여 들으소서, 아버지가 빨리 나타나게 해주소서. 한동안 지나서야 비탈 너머로 아버지의 모습이 콩알만큼한 점으로 보이더니 차츰차츰 커지기 시작한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은 나에게 구세주 마냥 반가웠다. 어느 날 아버지는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를 깨웠다. 이미 간밤에 어머니 보고 집에 비가 새니 내일은 새를 베다 얹어야겠소 하시던 말씀을 엿들었던 터라
나는 못 들은 척 잠자코 있었다.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넘길까 오만 가지 공비를 다 하고 있었다. 한참 후 안 일어나냐? 는 아버지의 호령 소리에 잔머리깨가 싹 날아가 버렸다. 어쩔 수 없이 코 깨운 송아지 마냥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산중턱에 이르러 아버지는 평소처럼 선수레를 지키라 하고는 돌아섰다. 또다시 홀로 무선 종적과 싸울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 났다. 나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아버지 보고 세단을 나르겠다고 자청했다. 아버지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돌아섰다. 아버지가 허락하거나 말거나 나는 아버지가 새를 베어서 단을 묶으면 씩씩거리면서 선술에 있는 데까지 매여 나르기 시작했다. 비록 힘들었지만 아버지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것이 정적에 몸서리치는 곳보다 훨씬 좋았다. 세단 속에 파묻힌 나는 피곤한 나머지 곤드라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세단 속에 파묻혀 땀을 흠뻑 흘리며 자다가 눈을 떠보니 집 앞이었다. 나는 선잠에서 깨어나 휘청거리면서 집에 들어가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버렸다. 그러다 잠결에 온몸이 달아오르고 뼈마디가 쿡쿡 쑤셔나 끙끙 앓았다. 밤 12시 되어서야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내 아름소리를 듣고 후닥닥 방에 들어왔다. 눈을 꼭 감은 나는 아버지의 큰 손이 나의 이마에 닿는 것을 감촉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뜻이 나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실 끊어진 구슬 마냥 쭈르륵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말없이 큰 손으로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시더니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면서 나를 둘쳐업고 뛰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아버지의 등에 업힌 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아버지의 넓은 등이 참 따뜻하구나 하는 생각에 행복했다. 아버지의 발걸음이 얼마나 빠르신지 등에 업힌 나는 마치 말등에 탄 것처럼 들썩거렸고 내가 그 따뜻함을 더 느끼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병원에 도착했다. 그 순간 나는 병원이 더 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못내 아쉬웠다. 병원에 도착하여 체온을 재보니 39도였다. 의사는 의아한 눈길로 나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혀를 끌끌 찼다. 어린애가 이 지경으로 열이 나는데도 눈이 초롱초롱하니 대견스럽네요. 그 말에 아버지는 자랑스레 대답했다. 애라고 보지 마십시오.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된 감기에 걸린 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에 누웠었다. 그날 아버지의 친구가 찾아왔다. 두 사람이 한참 얘기를 나누던 중 아버지는 어제 산에 갔던 일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혼자 산에 다니면 너무 적적한데 옆에 작은 애라도 데리고 다니면 적적하지 않아서 좋았다네. 그 말에 아버지의 친구는 맞장구를 쳤다. 나도 절대 홀로 산에 못 간다오. 병다리 마누라라도 데리고 가서 말벗이라도 대어 주어야 적적하지 않다네. 두 분이 주고받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나는 아버지가 일축도 못 내는 나를 왜 데리고 다녔는지 알게 되었다. 인기척 없는 깊은 산 속의 홀로는 깨뜨릴 수 없는 무서운 정적. 그런 정적을 나뿐만 아니라 호랑이 같은 아버지도 두려워했다니. 내가 곁에 있어 줌으로써 아버지가 그 소름 끼치는 정적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간 터득한 나는 아버지께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리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반에서 첫 사람으로 공청단에 가입했고 농촌에 내려가서도 집제호에서 첫 사람으로 입당했다. 나는 이런 희소식을 아버지한테 전하여 아버지가 고달픈 일상과 마음속 깊은 곳의 정적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는 나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됐고 나의 존재

이제 또한 아버지께 말로 표달할 수 없는 활력소가 되었던 것 같다. 내 나이 반평생에 접어들면서 그때의 아버지 모습이 더욱 그리워진다.

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느낌을 바라보는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멋진 작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설아입니다.
0: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뛰지 말라고 해도 뛰어다니고 나이가 들면 뛰어야 하는데 자꾸 앉아있게 됩니다. 삶도 그렇고 몸도 그렇습니다. 움직이면 살아나고 멈추면 조금씩 굳어져 갑니다.
1: 네, 하여 오늘 프로에서는 우리 신체의 균형을 조절하고 몸의 움직임을 다시 찾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연변 꿈나무 재활운동센터 김찬 원장을 모시고 잊혀진 근육을 깨우고 굳어있던 몸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꿈나무 운동 재활센터 네 김찬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네 반갑습니다.
2: 어깨 통증을 이야기할 때 네, 중로는 층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오십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프면 혹시 오십견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데 과연 이 오십견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반드시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까?
4: 예. 우리 이 오십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50이 넘어서 걸린다고 해서 오십견의 이름을 달았는데
2: 네.
4: 결국은 그건 아닙니다. 이 오십견 하면은 이 팔 주위에 관절낭이라고 하겠죠.
2: 네.
4: 관절낭이 뒤쪽에 관절낭이
3: 네.
4: 장기적으로 쓰먹지 못하거나 그래서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두꺼워져서 그리고 또 혹은 일종의 나이가 들면서 약간 퇴화가 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통증입니다.
2: 네.
4: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은 외부의 뭐 어떤 그런 특정된 게 그 손상이 있거나 그래서 아픈 것이 아니라
3: 네.
4: 자연스럽게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통증이 오고 팔을 들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2: 네.
4: 근데 지금은 보면은 또 단순히 무슨 50대만 아니라도 젊은 분들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3: 네.
2: 아, 네.
4: 예,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것이 우리 정화관 사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3: 네.
4: 그런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팔 하면은 팔은 결국은 우리 관절 구조를 보면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관절이에요.
3: 네.
4: 근데 우리는 보통 앞에서 모든 동작이 다 몸 앞에 있고
3: 네.
4: 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관절낭이 수축이 오고 혹은 오래 쓰먹지 못해서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는 문제예요.
2: 네.
3: 네.
4: 그래서 제일 좋기로는 우리가 평상시에 팔을 뒤쪽으로 갈 수 있는 동작을 조금 해주면 그 예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3: 네.
2: 네.
3: 그래요. 결국엔 뭐 퇴행성이기도 하지만 또 자세 문제이기도 대부분 자세 문제이기도 하다 그 얘기시죠.
4: 맞습니다.
3: 네. 이 요즘은 동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수건 하나 들고 네, 어깨 운동을 따라하는 분들이 많지요. 네. 그런데 이런 수건 운동이 정말로 오십견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운동인지 아니면 잘못 따라하면 오히려 어깨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4: 아, 그럼요.
3: 네.
4: 이것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어떤 시기에 이 수건 운동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통증이 생겨서부터 3개월 후
3: 네.
4: 그 3개월 후에 어느 정도 통증이 조금 나아졌을 때 이 수건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2: 네.
4: 근데 또 이 수건 운동을 할 때 또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 팔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3: 네.
4: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더 엄중해집니다.
2: 네. 네,
4: 원래 이 관절낭이나 인대들이 이제 붙어 있는데 그걸 억지로 해도 뭐 찢어져서 피가 안에 다시 생기거나
3: 네.
4: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잴 수 있으면 조심조심 3개월이 지나서
3: 네.
4: 그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보면서 안 되면은 또 뭐 다른 팔 공능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2: 네.
4: 다시 이 체조를 해주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2: 네. 네. 무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4: 그렇죠?
2: 네,
4: 그게 다칠 수
2: 말씀.
4: 있죠.
2: 네. 네. 네. 그렇군요. 이 공원이나 아파트 운동시설에서 어깨 돌리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굳어가는 어깨를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을지 오히려 이 틀린 동작 때문에 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자주 보는 네, 틀린 운동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4: 팔을 돌리기 운동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내 팔만 돌리면은
2: 네.
4: 살랑살랑 돌려주면 큰 무리가 안 됩니다.
3: 네.
4: 그거는 좋을 수 있습니다.
2: 네.
4: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설방에 매달려서 팔을 당긴다든지 혹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돌린다든지 하면은 견갑골이 제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팔도 제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가 됩니다.
3: 네.
4: 그러면은 돌리면은 돌리다가 인대가 만약에 돌려서 찢어지거나 늘어나면은 그거는 진짜 안 하기보다 못한 게 되죠.
3: 그렇죠.
4: 네. 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맹목적인 그런 운동은 좀 감안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4: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뭐 문제 없는 사람들은 돌리면 시원하다고 하는데
2: 네.
4: 그러다가 혹시나 문제가 일단 생기면은 그거는 치료가 하기 엄청 바쁜 분야거든요.
3: 네. 오히려 안 하기보다 못하죠.
4: 네, 안 하기보다 못하죠.
3: 네.
4: 그래서 그 전에 내한테 필요한 그 무엇을 하고 나서
2: 네.
4: 다시 이 동작을 하면은 안전하지 않을까.
3: 네,
4: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그렇죠. 또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면 네. 또 별 문제가 없겠죠.
2: 네.
3: 네. 그리고 요즘은 남녀로서 물러나고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서 네, 고개를 숙인 자세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경추질환이 현대인들의 고질병처럼 거론되는데요.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의 경추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과 관리 방법 필요합니까?
4: 이 문제는
3: 네.
4: 생각하기보다 큰 문제입니다.
3: 네.
4: 네. 네,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거북목 무슨 일자목
3: 뭐
4: 경축 디스크도 뭐 다 이런 문제에서 오는데
3: 네.
4: 우리가 경축하면 경축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하면 흉축 후에 놓여져 있습니다.
3: 네.
4: 그래서 진짜로 문제가 먼저 발생하는 것은 경축이 아니고 흉축 쪽입니다.
3: 네.
4: 네, 흉축은 원래 우리 생리 곡선을 볼 때 뒤쪽으로 이렇게 툭 튀쳐 나와서 있어야 됩니다.
3: 네.
4: 근데 우리가 평상시 호흡이나 자세 때문에 이 흉축이 이 생리 곡선이 앞으로 오면서
3: 네.
4: 우리 경축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더 밀리거나 혹은 생리 곡선이 꼿꼿해지거나 일자가 되거나
3: 네.
4: 혹은 우리 경축하고 흉축이 중간에 꺾어지는데 꺾어져서 거북목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 해결 방법은 흉축을 먼저 내가 뒤로 갈 수 있게끔 호흡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3: 네.
2: 네. 네
4: 그래서 흉축이 생리 곡선이 정상적인 생리 곡선에 갈 수 있게끔 호흡을 해서 흉압이라 그러죠.
3: 네.
4: 흉압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경축이 자기 위치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2: 네.
4: 그렇게 이것은 큰 문제예요. 그래서 뭐 복압 하면 우리 복부 쪽에 복압을 얘기하는데
3: 네.
4: 복압이 먼저 있어야 되고 복압 후에 흉압이 있어야 되고 흉압이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통해서 흉축을 뒤로 좀 밀어줘야 되고
3: 네.
4: 그 다음에 와서 경축을 손봐서 생리 곡선을 먼저 될 수 있게끔 자기 위치에 돌려놓고
3: 네.
4: 그다음에 운동으로 놓고 말하면 우리 경축의 앞쪽에 운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뒤쪽의 운동이 아닙니다.
2: 아,
3: 네.
2: 뒤쪽이 아니고요. 네,
4: 경축의 앞쪽에 이 우리 말하면 이 식도 안쪽에 보면은
3: 네.
4: 경축을 앞으로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생리 곡선을 유지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을 우리가 평상시 써먹지 못했기 때문에
3: 네.
4: 수축이 오고 힘이 없어서 우리 이 경축의 생리 곡선이 다 일자가 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 반대로 됩니다.
2: 네.
4: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수면 상태도 문제가 오고 그다음에 뭐 우리 기억력도 문제가 오고 그다음에 통증 어깨 통증도 나오고 이거는 큰 문제이죠. 그래서 흉압이 더 중요합니다. 흉압을 먼저 넣어주고
2: 네.
4: 호흡을 통해서
3: 네.
4: 그다음에 경축을 손봐야 됩니다.
2: 네. 그래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북목도 뭐 저희가 이제 아는 흔히 머리를 너무 숙이고 있어서 거북목이 된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4: 네.
2: 네. 단순히 이제 그 자세뿐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0: 그렇죠. 거북목 하면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는가? 우리 이 머리 하면은
1: 네.
0: 성인들이 제일 작은 머리가 여덟 건이에요.
2: 아, 네.
0: 제일 작은 머리가 성인들이 되면 여덟 건이 됩니다. 근데 목이란 경축 하나가 뼈가 여덟 개로 구성되는데 그 힘이 지천이 약한 축이거든요.
2: 네, 그렇죠.
0: 예. 근데 우리가 이 머리를 내가 뭐를 특별히 우리가 핸드폰을 보거나 뭐 우리가 이뭐이 컴퓨터를 볼 때.
2: 네.
0: 그 글자를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목을 앞으로 내밀 수밖에 없단
1: 그렇지요.
0: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 목이 우리 경축 원래 위치에서 1cm 앞으로 감으로 해서 머리 무게가 목에 주는 압력이 곱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1: 네.
2: 두 배로
0: 보통 보면 우리가 거북목 하면 한 3cm, 4cm 앞에 가 있는데 그러면
1: 늘어나요. 네.
0: 목에 주는 이 머리의 압력이 4배라 하면 벌써 얼마 됩니다.
2: 어마어마한
0: 4배가 더
2: 거죠.
0: 되는데 그러면
1: 네.
0: 경축의 뒤에 근육이 그 자기 머리를 쟁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2: 네.
0: 어깨가 자꾸 뭉치지 않습니까? 어깨가 아프고,
2: 아, 네.
0: 어깨가 아프면서 그다음에 이 혈관을 누르고 신경을 누르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머리
1: 네.
0: 통증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수 있는 한 우리가 왜 책상에 앉을 때 몸을 똑바로 하고 머리를 똑바로 하고 앉으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것이 그 도리예요.
1: 네.
0: 머리가 앞으로 1cm만 가면 이 머리가 목에 주는 압력이 곱으로 늘어나거든요.
2: 네.
0: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죠.
1: 그렇죠. 네.
2: 평소에 자세에 또
1: 신경을
2: 조심하고 네, 신경을
0: 써야죠.
2: 많이 쓰고 예방을 하셔야겠네요.
0: 예.
2: 그래요. 그 경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어떤 네, 자세나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0: 경축 디스크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사진을 찍어 보면은 경축이 정지곡선이 없어진 것이 보일 거고,
2: 네.
0: 그다음에 이 경축을 보면은 보통 꼭이 보면은 밑쪽은 보통 앞쪽으로 밀리는 거고, 이 우리 원래 이 정지곡선이 원래는 이 경축을 놓고는 앞으로 내가 있거든요. 이 경축의 3, 4가 제일 앞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일직선에 서서 혹은 뒤로 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먼저 우리 경축은 우리가 손 힘을 빌리든가 안마를 빌려서 먼저 앞쪽으로 갈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공간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써먹는 뭐 누워서, 이 침대에 누워서 태극을 거두고 머리를 살랑이 돌고 가만히 있는 동작을 해서 이 경축 앞에 근육을 살려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죠. 그래야 정지곡선이 다시 뒤로 가는 것을 잡아당겨줄 수 있으니까. 그거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목도 보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옛날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그 힘쓸 때 보면 목에 있는 근육을 힘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뭔가 하면 이 압력에 의해서 머리를 밑으로 꽉 잡아줘야만이 내가 힘을 쓸수 있거든요. 아니 머리가 흔들흔들 그러면 힘을 못
2: 네.
0: 그래서 목 주위의 근육도 힘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힘을 써서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만 찡타이라 그러죠. 이때 이목 주위의 근육도 강화해줘야 됩니다.
2: 가만히.
0: 그래야만이 본방 말하는 경축 디스크가 생겼을 때더 나빠지지 않게끔 방지가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는 운동을 견제하다 보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밤에 그 침대에 누워서 그 베개를 벨 수가 없고 그냥 베개를 베지 않고 누우면 편한 그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일자목입니까?
0: 거의 일자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사람들은 그런 베개를 비지 않으면 편안하다고 했을 때는
1: 네.
0: 일단은 벌써 경축이 일자목이 됐다고 판단해도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밤에 주무실 때.
0: 그 베개를 조절 잘 해야 되죠.
1: 베개
0: 자기한테
1: 조절을
0: 맞는 베개를 베야 되죠.
1: 서서히 높여가는 걸 해야 되나요?
0: 특성적인 베개가 있습니다.
2: 어떤 베개를?
1: 일자목에도?
0: 일자목에도 특성적인 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그 주먹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베개 높이가 있습니다.
1: 이 경추에만 베는 그 베개는
0: 경추에만
1: 그래요?
0: 베는 베개.
2: 네.
0: 근데 그런 베개를 찾기는 바쁜데 그런
1: 네.
0: 개념은 있습니다. 예를
2: 그래요.
0: 들면은 내가
1: 자기한테
0: 주먹을 꽉 쥐어서 이 높이는 어디에 높이가 맞는가 하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비는 베개 이 머리 높이에 맞습니다. 이 높이는
1: 머리의 높이하고 맞고
0: 그러면 이 주먹을 세웠을 때이 높이는 경축에 나와줘야 됩니다. 더 높아야 됩니다.
1: 더
0: 경축에 있는 베개의
1: 높아야
0: 높이가.
1: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데 저한테는
0: 3, 4 정도
1: 네
0: 자기 주먹의 위치에 놓으면 거의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추고
2: 네
0: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손가락 두 개를 더 올려놨을 때이 높이는 내가 옆으로 뵀을 때 여기에 교회에 놓는 위치입니다.
1: 네.
0: 이렇게 자기 베개를 자기 주먹으로 가지고 간단하게 아 이것이 내한테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네.
0: 목이 일자 목이 되면은 일단은 금방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흉측을 먼저 개변시키고
1: 네.
0: 그다음에 경축을 할 때는 베개를 자기한테 맞는 베개를 펴야 됩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1: 표준적인 베개가 그 정도라는 얘기겠죠.
0: 예. 네. 네.
1: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시라.
0: 네. 그런 베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주는 데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베개를 해서 하면은 잠을 자고 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뻐근하면 안 되거든요.
1: 네.
0: 아무런 감각이 없이 정신이 나야 되거든요.
1: 그럼요.
0: 그런데 일자목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1: 굉장히
0: 어깨도
1: 뻐근하고.
0: 목도 뻐근하고
1: 맞아요.
0: 어깨도 뻐근하고
1: 네.
0: 그렇죠. 그것이 일자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2: 네. 네. 그래요. 베개를 잘 선택하는 것이 이제 경.
0: 아 이것은 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이 물음입니다.
2: 아, 네.
0: 그래서 애들은 보통 보면은 어렸을 때는 애들이 워낙 많이 뛰어놀아야 됩니다.
2: 아, 네.
0: 그래 많이 뛰어놀고 많이 소리친다는 것은 복압이나 흉압이 그때 자연적으로 이 업이 됩니다.
2: 네.
0: 근데 복압이나 흉압이 없을 때 사람이 앉으면은 예를 들면 블루깨로 생각하면 블루깨 내가
1: 고무풍선을
0: 내가 쏙 많이 불어서 텅텅 불어나면 괜찮은데
1: 네.
0: 이것이 내가 바람이 적게 있다 할 때는 앉으면 자연적으로 굽혀지게 되거든요.
1: 아,
0: 몸이.
2: 네.
0: 그래서 몸에 힘이 없는데 내가 몸을 세우지 못하는데 나보고 머리를 꼬꼬시 들고 있어라 불가능하죠.
2: 그렇죠. 네.
0: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허리를 펴라 뭐 펴라 자세가 이것을 내가 쉽게 잡아줄 수 있는데
2: 네.
0: 잡아주지 못하면 내가 구부린 상태로 그 글을 보거나 뭘 봐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더 쉽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흉압이나 복압을 먼저 키워라.
2: 네.
0: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2: 어.
0: 그다음에 자세를 정확한 자세를 하고
2: 네.
0: 그다음에 나가서 근육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이 근육입니다.
1: 네. 네. 순서가 있네요.
0: 네, 순서가 있습니다.
1: 네.
2: 네. 이제 거북목이 심한 경우에는 걸을 때도 네, 이제 머리가 좀 앞으로 빠져 있는 듯한
0: 예.
2: 그런 자세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0: 예.
2: 이런 경우에도 이제 먼저 흉압이나 네, 복부압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0: 네,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2: 네.
0: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세나 걸음 자세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걸음을 걸을 때는 우리 몸을 앉아있을 때는 골반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렇죠.
1: 네.
0: 몸이 우리 골반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2: 네.
0: 일단 일어서는 순간 우리 온몸의 무게는 발에 가 있습니다.
2: 네.
0: 그래서 우리가 걸음 걸을 때 중심이 발 앞쪽에 가 있으면은 내가 몸이 앞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1: 네.
0: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2: 네.
0: 내가 이 택을 덜어야만 길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2: 네, 그렇죠.
0: 아니면 내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땅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2: 네, 그렇죠.
0: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택을 들고 다닙니다.
2: 아, 목을 이제 빼.
0: 그래야 내가 눈을 덜어야 앞을 볼 수 있습니다.
2: 네, 그런 자세.
0: 그래서 내가 몸 자세를 만약에 걸을 때 꼿꼿이 세워서 발뒤축에 중심이 와 있다.
1: 네.
0: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택을 들지 않아도 앞이 잘 보인다.
1: 아,
2: 네.
0: 이것은 여기서.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조석을 하면 조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2: 걷는 자세에서도 예. 또 이렇게 교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네.
2: 네. 그래요.
1: 자, 이 평소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한쪽 팔을 베고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네,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또 자연스럽게 턱에 손을 받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목이 뻐근하고 네, 발도 저려서 그만두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어떤 적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0: 아, 이거는 벌써 일단 저리다고 하면은 이거는 신경적을 우리가 의심해야 됩니다.
1: 네.
2: 네.
0: 이 일종의 팔을 관리하는 신경을 우리가 약간 장기적인 나쁜 그런 자세 때문에 약간 눌려지지 않았을까.
1: 네.
2: 신경이.
0: 네, 신경 쪽에 네. 이 저리다는 자체는 신경이거든요.
2: 그렇죠.
0: 네. 신경이 어느 정도 살짝 눌려졌을 때 저린 그 신호거든요.
1: 네.
0: 뭐 제일 좋기는 이 동작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1: 네.
0: 근데 이 동작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작을 하더라고요. 혹시
2: 네.
0: 특별히 앉았을 때 내가 팔 가지고 무릎을 지탱해서 어깨를 또 이렇게 높이고 있다든지
2: 네.
0: 혹은 뭐 이러고 택을 지탱하고 있다든지
2: 네.
0: 이것은 역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복압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복압이 부족하면 내가 앉았을 때 이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내가
1: 네.
0: 다른 무슨 이렇게 팔이 팔을 가지고 내가 이 머리를 지탱해야만이 내가 힘을 자 몸이 더 편안해지거든요.
1: 자연스럽게 나오는 네. 행동이네요.
0: 자연스럽게 나오는.

0: 행동이에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지금 오래 앉아 있는 부분 대부분들이 보면은 호흡이 짧아져서 복압이 거의 다 원래보다 약해집니다.
2: 네.
0: 근데 우리가 똑바로 앉아라 하면 억지로 앉아졌을 때 힘을 더 쓰지 못하고 팔꿈치가 아픈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발목하고 고관절 사이에서 다리에서 힘을 전달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팔꿈치도 마찬가지라면 팔목 손하고 우리 어깨 사이에서 네. 힘을 전달하는 작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1: 아, 네.
0: 근데 내가 견갑골이 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을 때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힘 전달이 원래 정상적인 힘 전달이 아니라 이 삐뚤어진 힘 전달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 네. 팔꿈치가 손상이 오죠.
1: 네.
0: 결국은 우리가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견갑골까지 몸까지 가서 그 위치를 바꾸는 것이 제일로 효과적인 거죠.
2: 아, 네.
1: 네. 그래요. 이제 뭐 평소에 또 배드민턴이나 탁구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팔꿈치가 아프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0: 네.
1: 혹시 운동 때문에 손상을 입은 것일까요?
0: 그렇죠. 운동 때문에 손상 입은 거죠.
2: 네. 네.
0: 여기서 뭐 탁구나 하면은 팔꿈치 아플 때 탁구하거나 혹은 무슨 이렇게 뭐 골프하거나 뭐 왕초하면 우리 그런 명칭이 많지 않습니다. 뭐 골프조우, 뭐 왕초조우
1: 아, 네.
0: 그런 명칭이 많지 않습니다.
1: 네.
0: 그것이 다 팔목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명칭이거든요.
2: 네.
0: 그래 뭐 이제 뭐 왕초조우 하면은 우리가 뭐 팔꿈치 아 팔꿈치가 뭐 바깥쪽이 아프다. 이 바깥쪽이 아픈 것은 보통 우리가 이 왕초를 칠 때 팔목을 굽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힘이 나가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우리 이 팔목 팔이라는 것은 앞쪽 팔을 얘기하는데
1: 네.
0: 앞쪽 팔을 얘기할 때 보면 이 팔목은 보면은 위에 뼈가 우리 바깥쪽에 뼈만 돌아가고 안에 뼈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2: 네.
0: 근데 내가 이것을 돌리는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과도하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거예요.
1: 아, 네.
0: 그래서 우리 막 이렇게 말하면 뭐 쉔첸지 쉔와이지라고 있는데
1: 네.
0: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1: 네.
0: 그 아픈 근육을 먼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그렇군요.
0: 뭐 여기 또 뭐 골프 하면은 골프 좋아하면 네. 또 안쪽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이건 안쪽이니까 이 안쪽은 또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 제일 안쪽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푸는 동시에 또 이 근육은 우리 또 삼두근하고 연결이 돼가 있어서
2: 네.
1: 네.
0: 이 삼두근 쪽을 또 어느 정도 풀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2: 네. 자, 갑자기 아파야 소중함을 느낀다고 우리는 하루 종일 묵묵히 일하던 손목이 통증을 보내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를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피로가 쌓이고 부상도 적지 않은데 자주 보는 손목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손목 질환하면은 제가 어머니를 놓고 말하면 우리 뭐 어머니 손목이란 그런 또 이 하이가 조금 복잡합니다. 팔목은 한 번 다치고 나면 낫기가 상당히 바쁩니다.
2: 맞아요.
1: 네,
0: 그 여덟 개 뼈 사이에 인대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재생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래서 팔목 질환을 고치는 데는 많은 시간도 필요하거지만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가락 힘입니다.
2: 네.
1: 네.
0: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팔목 아프면은 뭐 잼잼잼잼 이렇게 뭐 100번 해라 그런 말이 있지 않나. 그래서
2: 네. 네,
0: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오다 보면은 팔목 주위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1: 네.
0: 팔목 주위에는 근육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대들이 많고
1: 네.
0: 그다음에 이 지젠들이 많죠.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화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게 뭐 요 앞에 발
2: 네.
0: 요 근육들을 강화해야만이 발목이 더 든든해질 수 있고.
1: 아, 네.
0: 근데 제일로 빠른 방법은 누가 만약 팔목의 뼈를 조절해줄 수 있으면 그 조절 방법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1: 네.
0: 이 뼈 8개가 있어서 많은 이 뼈들이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삐뚤어져 있으면서 우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그래서 생활한 데는 지장이 없죠.
0: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힘을 못 쓰거나 아프죠.
2: 네.
0: 그래서 팔목은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팔목의 뼈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손목을 만져서 제 위치에 돌려놓고,
1: 네.
0: 그 다음에 손가락 힘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손을 통해서 우리 이 앞에 팔 근육을 훈련시키고,
1: 네.
0: 이것이 이 순서가 되면은 팔목이 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제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은 우리 직장인 분들도 뭐 손목이 뻐근하다, 네, 손목이 아프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0: 예.
1: 네, 이런 것도 손목 질환에 속하는지 궁금한데요.
0: 네, 속하죠.
1: 그래서
0: 우리가 정상

0: 일반적인 우리가 이 손목을 봤을 때는 손이 안으로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공명이 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보면 손목을 어떻게 돼? 접어서 있지 않습니다.
1: 아, 네. 네, 그렇죠. 네, 반대쪽으로.
0: 반대쪽으로 네. 접어 있지 않습니다. 접어 있으면서 손가락을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우리 이 관절, 이 손목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손목을 꽉 잡아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2: 네.
0: 이 인대 안쪽으로 신경도 지나오고 그 다음에 혈관도 지나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자꾸 누르고 있단 말입니다.
1: 아, 네.
0: 그리고 이 정도 누르고 있다 보면은 우리 그 옆에 한 바퀴 둘러싸여 있는 인대들이 두꺼워집니다.
2: 네.
0: 그것이 늘어났다 들었다 했는데 어느 사실을 꽂아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재생이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먼저 넓혀야 되겠죠.
1: 네.
0: 예, 팔목을 안쪽으로 구부려서 이것이 이 아픈 곳이 늘어나는 간격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1: 아,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이 우쪽으로 쭉 와서 이 근육을 우리 이 앞에 팔의 바깥쪽의 근육을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은 가능한 통증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다, 괜찮다.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1: 네.
2: 네. 예.
1: 그래요. 손목 관절도 이제 네, 방치하지 말고 제때 또 문제점을 발견하고 예. 정확한 또 관리와 치료를 받는 것이 네, 중요하겠군요. 예. 그래요. 손목은 멀쩡한 것 같은데 이 바깥뼈만 살짝 튀어나와 보이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한쪽 손목에만 이런 증상이 있다면 네, 혹시 통증이 없다고 해도 안심해도 괜찮을까요?
0: 예, 이것은 안심하면은 언젠간 아프게 되어 있죠.
2: 네.
0: 언젠간. 그래서 이것이 뼈가 살아난 것은 아니고 뼈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이나 인대들이 자꾸 써먹으면서 그것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재생이에요.
2: 네.
1: 자꾸 사용하면
0: 네, 생기는 재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건 뼈라고 생각하는데 뼈는 아니에요.
1: 네.
0: 네. 이건 뼈는 아니에요. 뼈는 아니고 일종의 관절낭이나 혹은 우리가 인대들이 이렇게 두꺼워져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0: 이것을 내비두면 결국은 통증을 일으켜요.
2: 네.
0: 그리고 그 차후에 이제 우리 팔목의 바깥쪽이라 그러죠.
1: 네.
0: 이 새끼 손가락 밑에 이쪽이 네. 그것도 기질은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절대 그건 방치하면 안 됩니다.
1: 그래요.
0: 네. 방치해 놓으면은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켜서 그다음에는 아프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좀 늦었죠.
2: 네.
0: 이미상 이것이 이 아프다는 안에 염증이 일상 생겼고,
1: 네.
0: 혹은 어떤 사소한 그런 동작에서 일단 찢어졌고,
2: 네.
0: 그러니까 그 찢어진 부분이 재생하고 나면 또 더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뼈하고 뼈에 설치게 되어 있고,
2: 네. 네.
0: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2: 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발을 디딜 때 유난히 중심을 잘 못 잡고 휘청거리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거든요. 아마 근력이 약해져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0: 보통 이것은 균형감이겠죠.
2: 균형감이.
0: 예, 균형감이죠. 네. 우리가 사람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균형이지 않습니까?
2: 네.
0: 균형을 잃으면 전체를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균형하면은 우리 사람 몸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세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는 눈.
2: 눈.
0: 눈이 네. 균형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1: 네.
0: 거의 100% 하면 100%에서 한 15%에서
2: 20%
0: 네. 차지합니다.
2: 맹인들도 걷는
0: 분 살구점 쓴다. 맹인들도 뭐 네. 그런 거는데 무슨 부담 안 되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0: 내가 어디 부닥칠 경험 네. 위험성만 없다면 달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2: 네.
0: 우리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챈팅 부분이 한 20, 30% 차지하니까 이것을 훈련을 하고
2: 네.
0: 그다음에 좀 더 나가서는 번티 관제 우리 발 훈련이나 몸의 평형잡는 훈련을 하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연세 있는 분만 아니라 젊은 네. 사람들도 이 균형을 잡지 못해서 왜? 어렸을 때부터 앉아 있었으니까
2: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핸드폰 제대로 서 있는가 보세요. 일자로 못 서 있습니다.
2: 네, 그럼요.
0: 그래서 일자로 서 있는 운동을 해서
2: 네.
0: 한 20, 30초 해줘야 됩니다. 30초까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그럼 조금 더 나가서는 눈을 감고 있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 할 수 있을까요?
0: 거기까지 해야만이 우리 몸에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젊은 분들한테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0: 네.
2: 8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은 뭐 하실 수 없을 것 같잖아요.
0: 할 수 있습니다.
2: 할 수 있어요?
0: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옆에서 부축해서라도
2: 노력만 한다면.

0: 나도 그것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가야 됩니다.
1: 아.
0: 그래 노인들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상시에 제일 두려운 게 뭐야? 자빠지는 거잖아요.
1: 네.
2: 네.
1: 저희 어머님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 걸어요.
0: 일단 자빠지면
1: 네, 넘어질까봐.
0: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네. 사람은
1: 그렇죠.
2: 네. 그래요.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김찬 원장님과 함께 네,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체의 각종 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네,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했습니다.
2: 네, 여러분들도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상체의 건강을 잘 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김소라 조율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의 아이에게는 어디를 가도 함께하는 애착담요가 하나 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사용했던 것인데 아이가 울다가도 그 담요를 덮어주면 금방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이간할 무렵에는 담요 모서리를 잘근잘근 씹으며 잇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만지고 씹고를 하도 많이 한 탓에 한때 보드랍던 담요는 이제 트실트실해졌습니다. 너무 낡아 보여서 새 담요를 사줬지만 아이는 새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낡은 담요만 고집했죠. 조금 더 크면 애착이 사라지려나 했는데 예전에는 온몸을 덮을 수 있었던 담요가 이제는 배밖에 덮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다 트실트실해졌구나. 정이 많이 들어서 못 버리나 보다. 애가 엄마 닮아 물건에 정이 깊구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 역시 아이와 똑같이 정든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책장을 열어보면 학창시절 교과서는 물론이고 중학교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쓰던 필기책이 그대로 간직돼 있습니다. 옷장에는 대학 시절 입었던 옷 몇 벌도 있는데 하도 입어서 소매 부분이 트실트실해졌지만 버리자니 너무 아까웠습니다. 몇 년째 입지도 않은 채 왜 간직하는 걸까 생각해 보았더니 아마 이 옷을 입었던 그 시절 그때가 그리워서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트실트실하게 낡은 물건이 있으십니까? 오래 입은 옷의 소매, 매일 쓰는 수건의 가장자리, 오래된 가방의 표면 등 모두 트실트실해질 수 있죠. 그런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물건을 보면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요수입니다. 먼저 이 시간 요수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해에서 소규모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0: 탐구 잡지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글, 실물 경제를 강하게 하고 최적화하며 확대하자를 발표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 조락지 위원장이 귀주성에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1: 요수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5월 15일 오전 습근평 국가수석이 중남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소규모 회담을 가졌습니다. 늦봄과 초여름의 중남해는 녹음이 짙어지고 초목이 무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자 습근평 주석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두 나라 원수는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때때로 멈춰서서 정원의 우뚝 솟은 고목과 다양한 월계화를 감상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방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중미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에 새로운 위치를 공동으로 확정하고 경제무역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며 각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서로의 우려사항을 적절히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공감대를 이루었고 국제 및 지역 문제 관해 소통과 조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은 상호리를 촉진하고 신뢰를 깊게 하며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런 또한 중국과 미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 공존과 협력 상승을 실현하고 올바른 공존의 길을 걷는 것이 양국 인민의 바람이자 세계 각국 국민의 기대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위대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나는 중국 인민을 이끌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랜 친구이고 나는 습근평 주석을 매우 존중합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나는 습근평 주석과 계속해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유지하고 워싱턴에서 습근평 주석을 맞이하기를 열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량 측은 또한 일부 지역의 초점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체기 왕이, 하립봉동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16일 출판된 제10기 탐구 잡지가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실물 경제를 강하게 하고 최적화하며 확대하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가 2016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기간 발표한 관련 중요한 론술의 발췌본입니다. 글은 실물 경제는 한 나라 경제가 립지를 굳히는 근본으로서 재부를 창조하는 근본적 원천이자 국가 강성의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테면 경제 발전의 착력점을 실물 경제에 두는 것을 견지하면서 자본 요소를 실물 경제에 응집시키고 정책 조치를 실물 경제에 기울이며 업무 역량이 실물 경제를 강화시키도록 하고 신형 공업화를 실속 있게 추진함으로써 실물 경제를 끊임없이 강하게 하고 최적화하며 장대시켜야 합니다. 글은 제조업은 실물 경제의 토대로서 제조업 고품질 발전을 보다 더 뚜렷한 자리에 두고 제조 강국을 굳건히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토대 재건 공정과 중대 기술 장비 공략 공정을 실시하고 제조업의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원시 혁신과 관건 핵심 기술 공략을 강화하고 선진 제조업을 다그쳐 발전시켜 중국식 현대화에 강대한 물질 기술 토대를 굳혀야 합니다. 글은

0: 현대화 산업 체계를 건설하고 실물 경제의 토대를 장대시켜야 한다고 썼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시기 반드시 현지 실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보다 더 뚜렷한 전략적 위치에 놓고 전통 산업의 전환 승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신흥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미래 산업을 미리 포치해야 합니다. 우세 산업의 선두 위치를 굳히고 안전 발전과 관계되는 분야에서 허점을 보완하며 전략성 신흥 산업의 융합과 집단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양질 고효율의 봉사업 새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이 높고 원활한 유통 체계를 건설하며 현대화 기반 시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글은 금융으로 실물 경제를 봉사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물 경제는 금융의 기반이고 금융은 실물 경제의 혈맥이며 실물 경제에 봉사하는 것은 금융의 천직입니다. 우리나라 잘 지키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절대 실물 경제를 리탈하거나 가상 경제로 향해서는
1: 문명하고 지혜로우며 현대화된 인민의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 경신의 중점 과제를 잘 이행하고 대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며 고품질 도시 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안전 회복력을 강화하며 도시 관리 능력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도시갱신 실행기제를 완비하고 정책지원체계를 완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갱신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회는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가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적인 상황과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습니다. 삼농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기초를 다지며 발전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규칙을 따르고 지역에 맞게 조정하여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빈곤 퇴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확정하며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대규모 빈곤 재발을 방지하는 기본선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회는 인구 발전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인구의 전반적인 소양을 높이는 데 조력하며 적절한 출산 수준과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가속화하고 출산 봉사 보장을 강화하며 영유와 돌봄 봉사를 완비하고 가족 종합 지원 정책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 사회 보장을 강화하며 양로 봉사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인구 배치 조정을 중심으로 토지 공급 재정 이전 지급 등과 인구 증감 련계 기제를 완비하여 공공봉사 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회는 2035년까지 교육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와 과제를 확고히 하고 교육에 대한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와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상황에 부응하며 기초교육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교육 자원의 통합조정을 강화하고 이주자녀들이 상주지에서 평등하게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며 농촌에 남겨진 아동과 어려움에 처한 아동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 학교 사이, 군체 사이의 격차를 점점 줄여야 합니다. 교육 방식, 교육 모델, 관리 체제, 보장 기제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육의 활력을 더욱 잘 자극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검토했습니다.
0: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재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귀조성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과 국가 중심 과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인대 직능과 직책에 입각하며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재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잘 실시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데 힘을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금남주 귀양시를 선호하여 찾아 인대대표 연락실, 기업, 향촌, 농가에 심입해 인대대표, 군중들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 정신관철 실시, 인대사업의 조사연구 전개와 관련해 교류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평당현 인대와 성인대 기관에서 4개 기관 건설과 현향 인대 임기 교체

0: 재선거, 예산 감독 등 업무를 요해하고 기관 간부들을 유문하고 나서 좌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실시 보장을 둘러싸고 인대의 직능과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경제 구조의 최적화 승격을 추진하는 등 중대 과업과 결부하여 입법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지지, 재정 세무 금융, 친환경 저탄소 등 방면의 법률 제도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고품질 입법 봉사로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독, 효과적인 감독, 법에 따른 감독을 실행하여 감독의 목적성,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조력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것을 둘러싸고 인대와 인민대중의 연계를 밀접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담체로서의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역할을 발휘하고 인민대중의 염원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며 법에 따라 인민대중이 어려워하고 기대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는 반드시 실효성을 따지고 기층과 대중에 심입하여 인대 업무를 현지 실정에 맞게 잘 추진하고 민생을 살피고 민중의 지혜를 모으며 민생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개정 후에 대표법을 전면 관철 실시하고 대표 업무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조항의 포치를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직책 분공을 잘하며 현과 향급, 인대, 임기 교체 선거 관련 업무를 잘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학습 교양을 실속 있게 전개하고 인대 업무와 당 건설의 질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영도와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법에 따른 국정 운영을 유기적으로 통일하고 학습 교양과 4개 기관 건설 요구를 관통시키며 법정 직책을 통일시키고 올바른 지적관을 잘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여 사상 정치 수준표와
1: 총점 조치 등을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 시기 강소승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경제가 강하고 백성이 부유하며 환경이 아름답고 경제를 지키고 현대화된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력한 성을 건설하는 핵심으로 삼을 것입니다. 신품질 생계 주요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로써 영향력 있는 과학기술 혁신 원천지, 신흥산업 집적지, 개혁개방 신고지, 경제사회 발전, 전면 친환경 조난 구역 조성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고 새 발전 구도에 깊이 융합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안희성을 전면 건설하는 데서 더욱 큰 진전을 이룩할 것입니다. 안희성 왕청흔 성장은 안희성의 최근 몇 년간 발전, 특히는 14차 5기는 계획기간의 성과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에는 10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한층 더 강화하고 확대하며 량자, 과학기술, 재화, 지능 등 10대 미래 산업을 빠르게 육성해 과학기술로 8대 전통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현대 봉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맞이하여 안희성은 종합성 국가과학센터 등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초연구와 원시혁신을 강화하고 선진제조 클러스터 육성과 확대 공정을 추진해 경제의
0: 승객을 수송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수치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철도는 하루 평균 11,574편의 여객 열차를 운행하여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국제 여객 운송을 세심하게 조직하여 항구 통관의 편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국가철도그룹 선전부 보조처 부처장 무신성은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라오스 철도는 연인수로 14만 3천 명의 국경 간 승객을 수송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 36.3% 증가한 수치입니다. 광주 심수 향항 고속철도는 연인수로 1177만 7천 명의 국경 간 승객을 수송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습니다. 철도는 국가의 무비자 경유 정책으로 인한 승객 수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외국인 승객을 위해 기차 타고 중국 여행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와 이동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전국 철도는 연인수로 782만 9천 명의 외국인 승객을 발송하여 전년 대비 33.9% 증가했습니다. 철도는 각 지역의 문화관광 부서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기차가 관광지를 향해 운행하도록 추진하고 철도 플러스 소비에 새로운 장면을 조성하며 경기, 전시회, 공연, 연구학습 등 다양한 이동 수요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고 맞춤형으로 주제 열차를 추가 운행하여 로선 주변의 문화관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철도 조용한 박원 서비스는 8,000편 이상의 고속 열차로 확장되었고 애완 동물 출행 서비스는 고속 철도역을 126개, 열차를 265편으로 늘렸으며 경량 운행 서비스 시범은 111개 역을 포함합니다.
1: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 조례가 15일부터 공식 실시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실시 23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개정 조항은 90% 이상에 달합니다. 조례는 의약품 혁신을 명확히 경계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중과학기술대학 동지의학원 의약품정책관리연구센터 주임 진호는 혁신을 고무하는 것은 이번 개정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파리에서 열린 일본군의 중국 침략 역사 영상물 상영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광장 근처의 스타라이트 클럽 극장에서 일본군의 중국 침략 역사 영상물 상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도쿄 재판이 열린 지 8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번 행사는 역사 영상 자료를 일본군의 중국 침략 역사를 회고하고 국제사회가 항일전쟁에서 치른 중화민족의 막대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역사적 진실을 함께 지키고 세계 평화를 함께 수호하도록 촉구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행사는 프랑스 우호 인사 마르쿠스 드레테스와 그의 친구 종호송, 백삭을 세 사람이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마르쿠스 등은 오랫동안 일본군의 중국 침략 전쟁 사료 수집과 전파에 힘써왔습니다. 그는 2025년 8월에 외할아버지 로저 피에르 로렌스가 생전에 소장했던 618장의 역사 사진을 무상으로 송호 항전 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일본군의 중국 침략 전쟁과 민중의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사료들을 중심으로 세 사람은 공동으로 세계의 메아리 협회를 설립해 중국 항전 역사의 국제 전파와 학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행사 연설에서 유럽 사회가 뉘른베르크 재판을 기억하고 파쇼의 만행을 잘 알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동방 주요 전장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일부 역사 교과서에서는 도쿄 재판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화민족이 항전 승리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외할아버지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물들이 세계가 이 역사를

0: 도잘 기억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약 10분 길이에 단편 영화가 상영되면서 일본군의 중국 침략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회고했습니다. 영화는 군국주의 사상의 기원, 남경대학살, 세균전 등 역사적 진실을 포함하고 있고 전후 일본이 의도적으로 침략 역사를 축소한 현황을 폭로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유럽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 역사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면 충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관중 크리스티안 빌라드 아기오는 1990년대 일본 미쓰비시 그룹에서 전자공정사로 일하면서 일본 사회에 존재하는 역사적 인식의 편차를 직접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서점에서 영어 역사책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그중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대외 침략에 관한 부분이 뚜렷하게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본인 동료에게 이 의혹을 물어보라 하자 상대방은 분명히 회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는 일본에서 금기로 느껴질 정도로 집단의식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런 역사적 기억 공백은 관련 간극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사 자원봉사자이며 프랑스에서 태어난 백문 씨는 기자에게 고중 시절 2차 세계대전 역사 수업 시간에 가족의 경력을 바탕으로 관련 수업 보고를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군의 침략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백문 씨는 상영 행사는 유럽인민들이 역사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역사를 모르면 주변국과의 긴장된 관계의 근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행사 종료 후 3명의 참가자는 역사 기억과 현대 전파 주제를 중심으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세계의 미아리 협회는 앞으로도 유럽과 미국 여러 지역에서 역사 영상물 상영, 특별 강연 등 행사를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르쿠스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증모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젖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소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모의 산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모의 림지는 한 모의 무림지보다 20%를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모의 방풍림은 애경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룡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논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환경이 우수하고 기초가 튼튼한 6개 산업체인으로 향촌지능에 조력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 상계와 정계 인사들이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호혜 상생을 전망하면서 협력 목록을 연장해 건설적인 힘을 보탤 것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
2: 경제 포럼 화상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발전 격차를 뛰어넘어 세계의 발전 사업을 부흥시켜야 합니다. 세계의 발전 행정이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어 남북 격차가 크고 경기 회복이 분화되고 발전의 단층이 생기고 기술적 격차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류 발전 지수는 지난 30년 이래 처음으로 하락하였고 세계적으로 빈곤 인구가 1억여 명이나 새로 늘어났으며 약 8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등 식량 안보, 교육, 취업, 의학 보건 위생 등 민생 분야에서 더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발 도상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다시 가난해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선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활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우리는 모두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발전 촉진과 민생 보장을 글로벌 거시적 정책의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UN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행하고 기존 발전 협력 기제에 협동적인 효과 향상을 촉진하며 세계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발전 체계 안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 협력을 추진하며 UN 기후변화 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의 성과를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선진 경제체들은 앞장서서 탄소 배출 감소 관련 책임을 履행하고 자금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개발 도상국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나는 유엔 총회에서 글로벌 발전 창의를 제기하고 개발 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습니다. 이 창의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개방하는 공공재로서 유엔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접목시킨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거듭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는 그 누구 세상의 정도입니다. 서로 다른 국가와 문명은 상호 존중하면서 함께 발전하여야 하며 공통점을 찾고 의견 상의를 보류하면서 협력 상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대세에 순응하여 국제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항이 아닌 대화, 베타가 아닌 포용을 견지하고 모든 형식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해야 합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모름이다.
4: 나도 한 방울의 모름이다.
3: 나는 맑은 신의 종합

0: 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해외노동에서 분발한
1: 흑토가 비옥해 옥수수가 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하며 곰팡이 율이 낮아 육계 양식에 충분한 저비용의 양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업학원과 대학이 운집해 있습니다. 길림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은 완벽한 과학연구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양식 가공, 역병 방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육계산업의 성숙도가 높습니다. 덕해 등지는 이미 완전한 산업사슬을 형성하여 클러스터 효과가 현저합니다. 넷째, 민풍이 순박하고 경영 환경이 우수합니다. 지방정부는 요구에는 반드시 회답하고 경영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기업이 마음 편히 투자하고 발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고함을 바탕으로 화풍 주식회사는 전 산업체인 배치를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길림성 쌍료경제개발구의 요동경제단지 및 관련 행진에 위치해 있고 육계 도축장, 사육장, 식품가공공장, 유기비료공장 등 전체 체인을 포함하여 3단계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 사평 화풍식품의 8천만 마리 흰깃털 육계 프로젝트 공식 운영 및 육계 전산업체인 소개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건설에서 수익 창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네, 산업이 흥하면 향촌이 흥하고 취업이 안정되면 민생도 안정됩니다. 저국은 취업을 촉진하고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이 지방에 뿌리 내리는 핵심 책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육계 전 산업체인은 노동 밀집형과 기술 집약형이 결합된 산업으로서 사육, 도축에서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사평 화풍식품의 8천만 마리 흰깃털 육계 프로젝트의 공식 운영 및 육계 전산업체인 소개대회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현재 1단계 전체 투자가 완료되었고 식품가공공장의 최대 생산시 하루 평균 도축 생산 능력은 15만 마리이고 월 생산가치는 1억 원에 달합니다. 현지 농민의 취업을 1,000명 이상 증가시켰고 1인당 평균 소득이 약 6천 원 증가하여 농촌 잉여 노동력의 취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집 돌봄과 돈벌이를 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저국은 많은 귀향 노무자와 농촌 잉여 노동력이 훈련을 통해 양식 및 가공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고 수입이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양식, 현대화된 생산 등 기술도 배워 취업 플러스 기술의 두 가지 향상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취업 외에도 프로젝트는 기업 플러스 기지 플러스 농가 모델을 통해 주변 농가들이 육계 사육, 사료 공급, 물류 운송 등 부대 산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선두 기업 주도 농가 참여 이익 공유의 산업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국은 협력 농가의 병아리 사료 기술 지도와 수매를 제공함으로써 사육 위험을 줄이고 농가들이 걱정 없이 일에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서 육계 산업을 진정으로 부민과 소득 증대를 위한 행복한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국은 육계 산업이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로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이 융합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풍 주식회사는 프로젝트 건설에서 항상 혁신 주도를 견제하면서 길림 육계 산업 업그레이드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평 화풍식품의 8천만 마리 흰 깃털 육계 프로젝트의 공식 운영 및 육계 전산업체인 소개대회에서 두 개의 연구기자가 출범하여 산학연이 심층 융

0: 조합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길림성 아이스크 전기기계 디지털 가금류 장비 중간 시험 기준은 사평 화풍식품과 길림성 아이스크 전기기계가 공동으로 구축하여 기술 혁신과 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금류 사육 장비의 스마트화 연구 개발에 집중하여 사육 단계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림대학교 식품과학은 공학대학의 교육과학 혁신 실천 기지와 함께 학교와 기업이 협동적으로 발전하는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자원이 상호 연결되고 장점이 상호 보완되는 양측은 함께 식품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춰 이론 교육을 산업 실제와 밀접하게 연결하여 산학연의 심층 융합으로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했습니다. 네, 과학기술은 제1의 생명력이고 인재는 제1의 자원입니다. 자국은 화풍 주식회사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혁신연구개발을 강화하며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체인 연장과 보완 작업을 잘 수행하여 제품의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선진 장비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육종 및 가공 연결의 표준화, 지능화 및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생태적 이익의 유기적인 통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기공부터 가동까지 화풍 주식회사가 길림에 포섭하는 것은 기업 발전 전략과 지역 발전 기회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또한 기업이 길림에 뿌리를 내리고 길림에 봉사를 제공하며 길림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확고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국은 상로의 우수한 경영 환경, 우수한 위치와 교통, 완벽한 산업 지원 장점 덕분에 우리는 이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국은 화풍 주식회사가 자신감을 더욱 확고히 하고 프로젝트의 후속 건설을 전속력으로 추진하여 2기, 3기 공사가 예정대로 착공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브랜드 구축을 강화하며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여 길림성 농목업 전 산업체인 발전에 선도적인 지원과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국은 길림성은 희망으로 가득 찬 비옥한 땅이고 6개 산업의 발전 전망은 넓다고 말했습니다. 화풍 주식회사는 항상 초심을 지키고 과감히 사명을 짊어지며 산업의 힘으로 향촌진흥에 힘을 실어주고 실질적인 노력으로 길림성 농업 현대화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길림성 주민들과 손잡고 함께 산업이 번창하고 생태가 좋으며 생활이 풍요로운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원단에서 한이 말은 많은 중미 기업가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안신메이의 최고 경영자 하사넬 쿠리는 방금 북경 모터쇼에 참가하여 중국 시장의 혁신과 반복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에선 혁신이 너무 빠르다면서 인신메이는 향후 3년 동안 중국 시장에 5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현지 역량 강화, 생태 협력 및 산업체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미국의 특수유리 및 세라믹 소재 제조업체인 강릉의 중국 내 사업은 전년 대비 9% 성장했고 수입은 전 세계 년간 매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강릉 회사의 부사장 임춘면은 기자에게 미중 산업 체계가 여러 측면에서 높은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고 상호 협력하면 더 큰 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중 양측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미 경제무역 협력은 미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했습니다. 미국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로스앤젤레스 항에서는 항만 업무의 40%가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최대 무역 동반자로서 수출입 규모는 두 배 이상에 달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전문 이사 진 셰브로카는 기자에게 로스앤젤레스 항구가 평균 4개의 컨테이너마다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가 현지 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12월 테슬라 상해 기가팩토리의 400만 번째 완성차가 출고되었습니다. 그중 95%의 부품이 중국 본토에서 공급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장삼각 지역에 4시간 공급망을 구축했는데 400개 이상의 중국 1차 공급업체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62여 개는 테슬라의 글로벌 구매 체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양방향 이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계 인사들은 중미 샬로스 구테레스 미국 전 상무장관은 더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미중 경제무역 관계는 전 세계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공공봉사협회 미국 회장 등소준도 안정적인 미중 관계가 기업에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중국 시장은 배우고 적응하며 혁신에 동참해야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자세로 의견 차이와 마찰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 국무부 차관보이고 스탠퍼드대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원인 토머스 핑가는 미중 경제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생산기지를 세운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고 중국 시장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은 미중 관계를 지탱하는 기반이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톰 왓킨스 전 미시간 중국혁신센터 고문은 기자에게 미중 양국은 다리를 놓아 분쟁을 관리 통제하면서 미래를 향한 공동 발전 의정을 제정함으로써 서로 관심하는 문제에서 마주 나아가고 상생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미국 경제학계 인사들은 원수 외교의 전략적 인솔하에 미중 양국이 대립이 아닌 대화, 제로섬이 아닌 상생의 교류 기조를 견지하면서 협력 목록을 늘리고 문제 목록을 단축하여 양국과 세계 경제의 미래에 건설적인 힘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해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로 고충을 겪는 이들에게 한 정신과 의사가 조언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 중 30%가 나를 좋아하고 50%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20%가 싫어한다면 당신은 성공이다. 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아마 인류가 세상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도 안 맞는 20%는 제쳐두고요. 나머지 80%에게 애정과 에너지를 듬뿍 쏟고 싶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팬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네, Falling Slow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팬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입니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직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또 주말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네, 또 좋은 계획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 또 주말엔 뭐하지 코너 첫 번째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말이 벌써 다가왔네요. 딱히 뭘 할지 계획도 세우지 못했고, 드라마나 봐야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주말에 편히 쉬시면서 이렇게 밀린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또책 보는 시간을 갖는, 네,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계획도 또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주말에 친구랑 자전거 라이딩을 하러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제발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말인데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이제 요즘에 그 날씨를 보면 뭐 비가 내리는 시간대까지 그래도 거의 네, 정확하게 또 예고되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대만큼 피해서 또 라이딩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즐겁게 또 기분 좋게 스트레스 해소하시길 바라겠고요.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 다음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친구 결혼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만 몇 명이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축하는 진심으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이제 나중에 본인이 또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아마 또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친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또 네, 열심히 축하해 주시길 바랄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네, 주말은 뭐하지 코너입니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셨네요. 주말에 늘 운동만 하는 제 남자친구 때문에 저는 주말은 계획을 따로 못 세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이 데이트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도 말이죠.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뭔가 이런 취미 생활도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요. 이제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또 취미 생활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조피디 FM 데이트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이에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말도 또 다들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조금은 편안한 주말, 조금은 여유를 갖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오늘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엮은 문화 코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뭐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법의 찾기는 적어도 한 번쯤은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첫 작품으로 김국화의 법의 찾기 보내드립니다. 법의 찾기 김국화.
1: 엄마, 무지개가 비꼈어요. 빨리 와봐요. 빨리.
0: 아들의 다급한 외침 소리에 나는 신나게 해대던 칼질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동력 하늘에 칠색 무지개가 곱게 걸려있었다. 참 간만에 보는 무지개라 너무나도 반가웠다. 아들과 함께 무지개를 바라보고 인도라니 문득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아들, 저 무지개의 끝에 보물이 묻혀있대.
1: 와, 정말요?
0: 그래, 엄마가 어릴 적에 너의 중조 할머니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거든.
1: 무지개의 끝에 층집이 있는데? 그럼 층집 밑을 파봐야 하나?
0: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는 아들이 말해 나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아들, 엄마랑 보물 찾으러 갈래? 나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아들을 차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다. 아들네와 함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덩달아 신났다. 비가 온 뒤라 거리는 요달리 깨끗해 보였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 덕분인지 지나가는 행인들의 얼굴마다에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한참을 달려 드디어 아까 우리 집 창문으로 내다본 그 층집 아래에 도착했다. 층집 1층에 위치한 상점 주인이 분주히 맥주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까맣게 타고 땀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에는 피곤 대신 흐뭇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안주인인 듯한 여성이 아기를 품에 안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1: 엄마, 무지개가 또 다른 곳에 옮겨갔잖아요.
2: 어머, 정말이네? 이번에는 저 멀리 단층집에 가 있구나.
0: 나는 다시 시동을 걸어 무작정 무지개를 향하여 달렸다. 10여 분을 달려 눈앞에 허름한 단층집이 나타났다. 거의 무너져가는 담장에 지저분한 마당이며 색이 다 바랜 벽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의심케 했다.
1: 우와! 여기 사람이 살아요? 이 사람들 되게 불쌍하다.
0: 아들이 말해 공감을 표하려고 할 때 갑자기 집안으로부터 한족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 여보, 밧줄에 빨래 좀 널어줘요.
0: 이어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대야를 들고 밖에 나왔다. 차곡차곡 열심히 빨래를 펴서 널었다.
3: 여보, 수고했어요. 저녁에는 물고기국을 끓여줄게요.
0: 이 말을 들으니 나도 갑자기 배가 고프고 집이 그리워났다. 집에 돌아가려고 차를 돌려보니 무지개는 어느샌가 또 위치를 바꾸고 있었다.
1: 엄마, 우리 집도 무지개의 끝이 될 수 있을까?
0: 그래, 우리 집도 누군가의 눈에는 무지개의 끝으로 보이겠지.
1: 그럼 우리 집 밑에도 보배가 있을까?
0: 그 말에 나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 나며 뜨거운 것이 북받쳐 얼음을 금할 수 없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보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 집집의 평범한 이야기와 그 사소한 행복이 무지개를 띄울 수 있는 보배가 아닌가 싶었다.
1: 그래, 물론이지. 우리 집 밑에도 보배가 아주 아주 많을 거야. 매일매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0: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는 아들을 싣고 나는 집을 향하여 힘껏 엑셀을 밟았다. 우리 집에 보배 찾으러. 네, 그렇습니다. 보배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듯이 행복이라는 것도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우리 옆에 있는데 너무 가까워서 그 행복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리단 가수의 행복은 곁에 있어 듣고 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류구마 씨의 깊은 산 속의 정적 함께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소름이 오싹 끼치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도록 무서운 정적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홀로 산길을 걸을 때나 어두운 밤 빈집에 혼자 있을 때처럼 말이다. 초학교 4학년 때부터 나는 늘 아버지를 따라 산속을 다니면서 그런 정적을 신물나도록 느꼈다. 내가 철이 들면서 언니들은 시집갔고 엄마는 집안일에 돌아치다 보니 아버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늘 아버지한테 불리워 다니곤 했다. 어느 해인가 아버지는 손수레 한 대를 샀다. 그날 동네 사람들이 손수레를 빙 둘러싸고 마치 오늘날 고급 승용차를 산 것처럼 구경할 때 아버지가 흥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서운하다. 그 손수레는 아버지의 딱친구로 되었다. 봄에는 밭을 일구고 여름에는 김도 메고 나물도 캤으며 가을이면 수확하고 겨울이면 땔나무도 할 겸 산토끼며 꽁도 잡았다. 그런데 길 떠날 때마다 아버지는 어김없이 나를 불러 손수레에게 앉히고 갔다. 손수레 앞뒤 무게를 조절하기 위해서였을까. 하여튼 그 시절 나는 아버지랑 일 나가는 것이 두렵고 싫었다. 가는 길은 그래도 덜컹거리는 손수레에 앉아가는 재미가 있었지만 산속에 도착하면 한없이 지루하고 고독한 시간이 시작된다. 아버지가 늘 나더러 손수레 옆에서 놀게 하고는 혼자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 적적하여 김매는 아버지를 쫓아다니고 싶었지만 선수레를 지키고 있으라는 아버지의 어명에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곤 했다. 아버지는 호랑이같이 무서운 분이셨기에 나는 선수레에 앉은 채 눈도 깜빡하지 않고 김매는 아버지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몸을 웅그리고 열심히 김매는 아버지는 점점 멀어져 한 점의 빛이 되어 아물거리더니 이내 산비탈 너머로 자취를 감춘다. 아버지 뒷모습이 사라지는 동시에 나의 귓가에는 뻑꾹뻑꾹뻑꾹 새소리, 까옥까옥 처량한 까마귀의 울음소리, 스르락 스르락 선들바람이 나뭇잎새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고 숲속은 이내 쥐죽은 듯한 정적 속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이 엄습해왔다. 마음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면서 조여들기 시작한다. 당금이라도 뭔가 뒤통수를 칠 것 같은 느낌에 소름이 온몸에 쫙 퍼졌다. 그 후에도 가끔씩 아버지는 산비탈 너머로 사라졌고 그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 무서운 정적 속에서 버텼다. 나는 두려움을 돌려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눈앞에 펼쳐지는 푸른 상공을 바라보면 조금이나마 두려움이 가셔졌다.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하늘을 향해 외우고 또 외웠다. 하늘이여 들으소서, 아버지가 빨리 나타나게 해주소서. 한동안 지나서야 비탈 너머로 아버지의 모습이 콩알만큼한 점으로 보이더니 차츰차츰 커지기 시작한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은 나에게 구세주마냥 반가웠다. 어느 날 아버지는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를 깨웠다.
이미 간밤에 어머니 보고 집에 비가 새니 내일은 새를 베다 얹어야겠소 하시던 말씀을 엿들었던 터라 나는 못 들은 척 잠자코 있었다.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넘길까 오만 가지 공비를 다 하고 있었다. 한참 후 안 일어나냐? 는 아버지의 호령 소리에 잔머리꾀가 싹 날아가 버렸다. 어쩔 수 없이 코 껴운 송아지 마냥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산중턱에 이르러 아버지는 평소처럼 선수레를 지키라 하고는 돌아섰다. 또다시 홀로 무선 정적과 싸울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 났다. 나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아버지 보고 세단을 나르겠다고 자청했다. 아버지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돌아섰다. 아버지가 허락하거나 말거나 나는 아버지가 새를 베어서 단을 묶으면 씩씩거리면서 선술에 있는 데까지 매여 나르기 시작했다. 비록 힘들었지만 아버지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것이 정적에 몸서리치는 곳보다 훨씬 좋았다. 얼굴이 빨개서 핥닥거리면서 달아다니는 나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던 아버지는 기타부타 말없이 일손을 멈추고는 담배심을 했다. 힘든 내 마음 알아주신 걸까? 그 순간 아버지가 너무나도 고마웠다. 자청해서 세단을 나르겠다고 했으니 힘들었지만 꾹 참고 입번긋 못했으니 말이다. 게다가 조금만 늦으면 아버지 그림자가 숲속에서 사라지니깐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나에게는 없는 듯하다. 어느새 아버지는 세단을 묶어 선수레에 넘쳐나게 싣고 떠날 차비를 했다. 나는 예전과 같이 세단을 타고 선수레에 올랐다. 세단 속에 파묻힌 나는 피곤한 나머지 곤드라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세단 속에 파묻혀 땀을 흠뻑 흘리며 자다가 눈을 떠보니 집 앞이었다. 나는 선잠에서 깨어나 휘청거리면서 집에 들어가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버렸다. 그러다 잠결에 온몸이 달아오르고 뼈마디가 쿡쿡 쑤셔나 끙끙 앓았다. 밤 12시 되어서야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내 아름소리를 듣고 후닥닥 방에 들어왔다. 눈을 꼭 감은 나는 아버지의 큰 손이 나의 이마에 닿는 것을 감촉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뜻이 나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실 끊어진 구슬마냥 쭈르륵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말없이 큰 손으로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시더니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면서 나를 둘쳐업고 뛰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아버지의 등에 업힌 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아버지의 넓은 등이 참 따뜻하구나 하는 생각에 행복했다. 아버지의 발걸음이 얼마나 빠르신지 등에 업힌 나는 마치 말등

땅에 탄 것처럼 들썩거렸고, 내가 그 따뜻함을 더 느끼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병원에 도착했다. 그 순간 나는 병원이 더 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못내 아쉬웠다. 병원에 도착하여 체온을 재보니 39도였다. 의사는 의아한 눈길로 나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혀를 끌끌 찼다. 어린애가 이 지경으로 열이 나는데도 눈이 초롱초롱하니 대견스럽네요. 그 말에 아버지는 자랑스레 대답했다. 애라고 보지 마십시오.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된 감기에 걸린 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에 누웠었다. 그날 아버지의 친구가 찾아왔다. 두 사람이 한참 얘기를 나누던 중 아버지는 어제 산에 갔던 일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혼자 산에 다니면 너무 적적한데, 옆에 작은 애라도 데리고 다니면 적적하지 않아서 좋았다네. 그 말에 아버지의 친구는 맞장구를 쳤다. 나도 절대 홀로 산에 못 간다오. 병다리 마누라라도 데리고 가서 말벗이라도 되어 주어야 적적하지 않다네. 두 분이 주고받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나는 아버지가 일축도 못 내는 나를 왜 데리고 다녔는지 알게 되었다. 인기척 없는 깊은 산속의 홀로는 깨뜨릴 수 없는 무서운 정적. 그런 정적을 나뿐만 아니라 호랑이 같은 아버지도 두려워했다니. 내가 곁에 있어줌으로써 아버지가 그 소름 끼치는 정적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간 터득한 나는 아버지께 기쁨과 웃음을 줄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리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반에서 첫 사람으로 공청단에 가입했고, 농촌에 내려가서도 집체호에서 첫 사람으로 입당했다. 나는 이런 희소식을 아버지한테 전하여 아버지가 고달픈 일상과 마음속 깊은 곳의 정적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는 나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됐고, 나의 존재 또한 아버지께 말로 표달할 수 없는 활력소가 되었던 것 같다. 내 나이 반평생에 접어들면서 그때의 아버지 모습이 더욱 그리워진다.

부모가돼봐야부모의마음을안다는그말이다시한번떠오른것같습니다류금화씨의깊은산속의정적읽어드렸습니다네어릴때에뭐한두번아버지를따라서산에가면좀재미는있지만이렇게숙제를하듯이따라다니는것도참힘들었을것같은데이제와서보니아버지와의잊을수없는소중한추억이되는것같습니다근데우리회원분들이정말너무재치있게생동감넘치게또이문장을썼다보니저도이시간되면다시그때그시절로돌아가서그시대의느낌을받아보는그런공부를하는시간인것같습니다오늘도두분의멋진작품감사드리고요저는다음시간에다시인사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진행계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인격은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바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네, 인격이 성숙한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의 당당함과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의 향기가 나에게 전해져서 편안함을 갖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는 매사에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내면의 속사람을 잘 가꿔야 합니다. 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에 우리의 인격이 발현됩니다. 성숙한 인격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향기로운 향기를 지니게 하지 않을까요?

돈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는데 길거리에서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체코의 두 청년이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노숙인을 상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네, 첫 번째 노숙인은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몰래 챙겼습니다. 다른 노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5일 동안 지갑을 돌려주는 노숙인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네, 실험을 진행하던 두 청년은 점차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은 마침내 정직한 단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네, 허름한 차림의 노숙인 할아버지가 지갑을 떨어뜨린 청년을 부르더니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노숙인 할아버지의 힘없는 간청은 보는 사람과 촬영하는 사람 모두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잔돈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어? 네, 청년들은 5일 동안 진행했던 실험에서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면서 또 지갑을 돌려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정직과 선행에 담대 자원으로 무려 인민币 5천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네, 뜻밖의 행운에 감격한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이런 행운을 누리기는 정말 처음이라면서 울먹거립니다. 거듭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할아버지에게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멋지고 정직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이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정직하고 착한 분들이 많다는 거, 네, 이런 사연들을 보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주변의 모든 것이 행복인데, 그저 행운만을 쫓다가 불행해지는 거, 또 대박 노리다가 쪽박차고, 한방 노리다 거지가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랍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일 겁니다. 우리에게 헛된 꿈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마 이 최선을 다하는 게 극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순희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함께 듣겠습니다.

예전에는 무심히 관심 두지 않았던 인간관계도 잘 살펴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김성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운 내 사랑 아가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딱딱하게 굴면 손님이 끊긴다. 딱딱한 이빨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오래 살아남는다. 무엇이든 부드러워서 나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흙도 부드러워야 좋고요. 네, 겉에 흙이 딱딱하면 물과 공기가 흙 속으로 잘 스며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속 흙이 딱딱하면 뿌리가 뻗는데 힘을 너무 소모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네, 이 글은요, 이완주 씨의 글인데요. 네, 고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아마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좋아하고요. 더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매사의 습관처럼 딱딱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함께 배워갑시다.

그래,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꿈을 꿔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토벤이 그의 걸작인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엔 두 귀가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통솔리버는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병원 측에서 그의 두 눈에 안약을 잘못 넣음으로 인해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야구와 농구와 테니스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를 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그는 골프와 수영과 승마와 스키와 조깅 등의 운동을 하며 삶을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하트모어는 8살 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므로 템플 대학교 의과 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의과 대학 역사상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 과정을 마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용감하게도 의학 교과서 25권 전부를 테이프에 녹음해 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27살에 장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당주왕 제19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전면적으로 파악하자. 2017년 10월 25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전면적으로 파악해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발전에서 새로운 역사적 좌표가 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의 발전은 신중국 창건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이룩한 중대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섰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첫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에서 두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로 추진해 나가며 초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보다 밝은 미래를 맞이하려면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시대의 발전 로정에서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서 제기된 요구에 맞게 전략적 사유, 혁신적 사유, 변증법적 사유, 법치적 사유, 최저선적 사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수행의 원칙성, 체계성, 예견성, 창조성을 강화하며 국내외 정세의 발전과 변화를 더욱 잘 파악하고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을 더욱 잘 관철하며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기본 방침, 발전 전략, 정책과 조치를 더욱 잘 관철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과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더욱 잘 추진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초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장을 힘써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의 아이에게는 어디를 가도 함께하는 애착탐요가 하나 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사용했던 것인데 아이가 울다가도 그 탐요를 덮어주면 금방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이가 날 무렵에는 담요 모서리를 잘근잘근 씹으며 잇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만지고 씹고를 하도 많이 한 탓에 한때 보드랍던 담요는 이제 트실트실해졌습니다. 너무 낡아 보여서 새 담요를 사줬지만 아이는 새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낡은 담요만 고집했죠. 조금 더 크면 애착이 사라지려나 했는데 예전에는 온몸을 덮을 수 있었던 담요가 이제는 배 밖에 덮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훌쩍 컸음에도 여전히 아이에게는 트실트실한 그 담요가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트실트실하다입니다. 바탕이나 가장자리가 매끈하지 않고 매우 거칠고 사납게 트거나 보풀이 나왔다는 뜻으로 옷이나 천, 가죽, 가구 등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거칠게 갈라지고 보풀이 일어난 상태를 트실트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이의 트실트실한 담요를 보며 언젠간 이걸 버려야겠다고 중얼거렸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 부드럽던 담요가 다 트실트실해졌구나. 정이 많이 들어서 못 버리나 보다. 애가 엄마 닮아 물건에 정이 깊구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 역시 아이와 똑같이 정든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책장을 열어보면 학창시절 교과서는 물론이고 중학교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쓰던 필기책이 그대로 간직돼 있습니다. 옷장에는 대학 시절 입었던 옷 몇 벌도 있는데 하도 입어서 소매 부분이 트실트실해졌지만 버리자니 너무 아까웠습니다. 몇 년째 입지도 않은 채 왜 간직하는 걸까 생각해 보았더니 아마 이 옷을 입었던 그 시절 그때가 그리워서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트실트실하게 낡은 물건이 있으십니까? 오래 입은 옷의 소매, 매일 쓰는 수건의 가장자리, 오래된 가방의 표면 등 모두 트실트실해질 수 있죠. 그런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물건을 보면 이 옷은 너무 트실트실해서 못 입겠다, 수건이 트실트실해져서 새로 사야겠다, 이렇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오리말 프로는 순 오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오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여름철 더운 날씨에는 땀을 더 많이 흘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조금 흘리고 어떤 사람은 비 오듯 흘리기도 합니다. 네, 이 네 부위에 땀이 많이 난다면 몸이 보내는 질병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음허화왕입니다. 음허화왕인 사람은 음액이 부족하고 허화가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고 입안이 마르며 갈증을 느끼고 불면증과 꿈을 많이 꾸는 증상이 있고 짜증과 분노, 야간 발한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손을 내밀었을 때 땀이 물방울처럼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양음 청열, 자음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허벅지 안쪽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간경습열입니다. 습열 사기가 간경이 집중돼 비뇨생식기나 하체를 침범합니다. 증상으로는 음부가 축축하고 가려우며 소변량이 누렇고 적으며 대변이 끈적거립니다. 이럴 때는 열을 내리고 습기를 제거하며 간경에 열을 내려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체질의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맵고 기름지고 단 음식을 피하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마와 머리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습열 체질입니다. 주로 머리, 머리 뒤쪽, 이마에 땀이 많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습열 체질인 경우가 많으며 평소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습열이 상초로 몰리면서 열이 머리로 치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머리 땀과 관련된 장기는 심장, 간, 담, 비장, 위 등일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해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고 맞춤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비기, 폐기가 허합니다.

주로 운동 중 소모되는 칼로리가 아니라 환경 온도, 습도 및 개인 체질 등의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 중 땀을 많이 흘려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수분을 잃는 것에 불과하며 수분을 보충하면 체중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또한 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수분과 약간의 전해질입니다. 네, 유통기한이 지난 약 변질되지 않았다면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약물의 유효기간은 약효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변질되지 않은 외관만으로는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약물이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는 외관이 정상이든 아니든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약물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유효 성분 함량이 감소해 기대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를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세균 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의 화학 성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분해돼 살리실산을 생성할 수 있으며 살리실산은 위점막에 자극을 줘 위출혈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 외관이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세균 번식으로 변질돼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난 안약은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결막염, 각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은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난 고체 의약품의 경우 알약이나 캡슐을 꺼내어 으깬 후 종이에 싸서 밀봉된 봉투에 넣고 마지막으로 유해 쓰레기로 처리하면 됩니다. 네, 누구에게나 스마트폰이 있는 요즘 시대, 스마트폰 중독 현상은 매우 흔하며 휴대폰 좀 그만 봐, 더 보면 멍청해져. 이렇게 휴대폰만 보다간 큰일 나 등 경고 또한 끊기지 않습니다. 네, 그럼 스마트폰을 보면 정말 사람이 멍청해질까요? 네, 영파대학 부속 강령병원 아동청소년심리과 부임의사 리광학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살이 찔 뿐만 아니라 멍청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리광학은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면 비만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라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운동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뇨병, 심장병, 골관절 질환 등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6세에서 7세 사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동은 비만 위험이 74% 증가했으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비만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신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를 서서히 침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네, 리광학에 따르면 중독자들의 뇌기능 영상 연구 결과 스마트폰 중독자의 전두엽, 측두엽, 변연계의 포도당 대사가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국 국부적인 뇌조직 기능이 손상됐음을 반영합니다. 더 자세히 검사해 보면 스마트폰 중독자의 생리적 특징이 알코올이나 니코틴 중독자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독자의 뇌는 업무를 처리할 때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실수도 더 많아지며 효율성과 실행 능력이 모두 저하됩니다. 연구자들은 8세에서 13세

사이 청소년을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뇌 기능이 더 나빠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재미를 조금은 포기하는 건 어떨까요?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5월 21일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시당의 석인 왕길보는 건공 가도에 이르러 신소사업을 감독하고 시 신소국에서 신소사업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그는 인민 신소사업을 강화 및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지도 간부의 방문 접수 현장 방문 기재를 심화하며 일선 사업법을 엄격히 시달하고 격자화 관리 효율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심성의껏 군중의 기대에 응답하고 군중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군중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공 가도에서 왕길보는 신소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진지하게 청취하고 사업 가운데 존재하는 문제를 깊이 분석했으며 다음 단계 사업에 대해 안배 및 포지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신소사업은 군중 로선을 실천하고 간부의 기풍을 점검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가도는 기층 관리의 최전선 진지로서 관할 지역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짊어지고 갈등을 기층에서 해결하며 문제를 일선에서 풀어야 합니다. 군중이 강하게 반응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중심으로 신소 관련 오래된 사건, 반복 신소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점검하여 상세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해결 기한과 책임자를 명확히 하여 상황이 명확하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근원 관리를 강화하고 신시대 붕괴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격자화 관리에 의지하여 조사망을 촘촘히 짜고 상시화로 갈등과 분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민생 분야의 조기 및 조짐 문제를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조기 해결에 힘써야 합니다. 종합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 신소 접수, 처리, 재점검 전 과정을 규범화하며 간부가 현장에 내려가 요구를 듣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군중의 정당한 요구를 해결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을 설명하고 감정을 조율하여 군중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군중 주변의 불량 풍습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민생 중점 분야에 집중하여 군중 리익을 침해하는 미세 부패를 엄격히 단속하며 정돈 성과로 신소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시 신소국에서 왕길보는 1월부터 4월까지의 신소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부문과 함께 신소 사건 해결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정적 고안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신시대의 신소사업을 착실하고 세밀하게 수행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군중의 어렵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여 군중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대국의 조화와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목표 지향성을 견지하고 두 가지 감소, 한 가지 증가 목표에 집중하며 중점 신소 사항에 주목하고 요구의 실제 상황을 분류하여 정리하며 정밀한 목표 설정과 정확한 정책 시행을 통해 문제의 병根을 찾고 갈등의 근원을 밝혀내며 초기 신소 처리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문을 앞당겨 신소 사항의 증가 억제, 기존량 감소, 변동성 방지를 전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핵심 공략에 중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소 관련 오래된 사건 해결을 위한 공략 정원을 수행하며 류사 사례 분석 및 근원 관리를 강화하여 갈등과

0: 분쟁의 근원 해결, 다각적 해결, 질서 있는 해결을 추진하고 신소 사항의 처리율 및 해결률을 전력으로 높여야 합니다. 민생 분야 신소 문제의 집중 관리를 가속화하고 주요 분야에 집중하여 전 과정 사업 체계를 정비하고 종합 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정확한 분류와 정책 시행을 견제하여 민생 요구가 처리되고 응답받도록 보장하여 관리의 실제 성과로 군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중 관리의 임무 목록을 군중이 인정하는 성과 목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책임 사슬을 강화해야 합니다. 업무를 관리하는 자는 반드시 신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총괄 조정, 상하 연계, 좌우 협력을 강화하여 모두가 함께 관리하고 지혜를 모으는 사업 구도를 형성하고 신소 사업 각항 배치의 시행과 성과를 보장해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관련 부문에서는 군중의 입장에 서고 민생을 위한 마음을 두텁게 하며 책임 회피와 직무 태만 현상을 단호히 배제하고 견실한 업무 기풍으로 신소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추진하여 전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견실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석인 진항발, 시당위 상무위원이고 시교율검사위원회 석이이며 시감찰위원회 주임인 조천강, 부시장이며 시공안국 국장인 문경춘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7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가 시 종이병원을 방문하여 장춘 종이대학 부속연변병원의 건설 및 운영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위생건강사업에 관한 습관평 청석의 종교 론述를 깊이 관철하고 항상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하며 장춘 중의학대학과의 협력 및 공동건설을 심화하고 전문 인재대우를 구축하여 군중들이 집 근처에서 우수하고 효율적인 의료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심장내과, 간담 비위장내과 진료실을 방문하여 파견 전문가와 대면하여 교류하고 일일 진료랑 환자의 진료 감소, 인재대우 양성 등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여러 전문가들이 전문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선진적인 진료 기술, 풍부한 림상 경험 및 과학적인 관리 리념을 적극적으로 전수하여 우수한 의료 자원이 진정으로 기층에 뿌리 내리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좌담회에서 왕길보는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연변병원의 전문 진료과 공동건설, 교육 및 연구, 인재 양성 등 방면의 진행 상황을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료위생사업은 수많은 가정의 행복과 건강에 직결됩니다. 인민대중이 날로 증가하는 건강수요에 집중하고 학교와 지방 간 협력의 기회를 확고히 파악하며 병원의 중점 전문 진료과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 교육, 연구의 협력 발전을 통합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의료교류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선진적인 의료기술과 관리 리념을 흡수 및 참고하고 각 분야의 자금 정책을 잘 활용하여 길림성 동부 지역의 중의학 특화 중점 병원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 인재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과 청년 인재 양성을 증대하며 전문적이고 계층화된 의료 인재대우를 구축하여 의료 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체계 기재 개혁을 추진하고 기존의 구조를 타파하며 분배 및 격려 기재를 최적화하여 일선 의무 일꾼의 업무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군중의 수요를 지침으로 삼아 진료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진료 환경을 개선하며 부대 봉사 시설을 보완하고 의료 기술 수준과 봉사질을 향상시켜 병원 자체의 흡인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진정으로 군중들이 신뢰하고 기술이 뛰어나며 널리 알려진 지역 중립 의료 중심을 건설해야 합니다. 부시장 김은희가 조사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2: 5월 28일 시19기 인대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시인대상무위원회 주임 설지강, 부주임들인 황금화, 장립군, 김홍매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시감찰위원회 주임 조천강, 부시장 김은희, 시민검찰원 검찰장 종금석이 회의 열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서 한 습관평 총서기의 종료 연설 정신을 집중 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시민정부의 연결시 2026년 재정예산 배치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정부의 연결시 생태환경 현황 및 환경보호 목표 완료 상황에 관한 보고, 연결시 양구보험 봉사체계 건설 상황에 관한 보고, 연결시 향촌진흥사업 전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 채택했습니다. 또한 시민검찰원 형사검사 사업 전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인사인면사항도 채택했습니다.
0: 5월 27일 시문화예술계연합회 제11기 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임무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20기 당대회, 20기 역대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습근평 문화사상과 문예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수를 깊이 있게 학습하며 중국문학 예술계연합회, 성문학예술계연합회, 조문학예술계연합회 관련 회의 정신과 전시선전 사상문화사업회의 정신을 참답게 시달하고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신시대 새로운 문화사명을 확고히 파악하고 문학예술계연합회의 조직 우세와
2: 5월 23일 내몽골 후코트에서 열렸습니다. 경기기간 두 도시 팬의 서로를 향한 마음이 경기장 안팎을 훈훈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연길에서 출발한 천리원정길, 두 도시 축구팬의 우호적인 만남, 특색 있는 문화공연의 잇따른 등장 등 감동적인 장면들이 동북리그 경기장에서 가장 따뜻하고 특별한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고향팀에 대한 사랑을 품은 우리주 100여 명의 축구팬이 원정 응원을 떠나 내몽골 후코토로 향했습니다. 연결 축구팬 대표단이 후코트에 도착하자 현지 팬들의 열정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후코트의 20명 축구팬이 자발적으로 공항에 나와 연결 팬들을 맞이했고 두 도시 팬들은 첫 만남부터 따뜻한 인사와 친근한 대화를 나누며 지역적 거리를 허물었습니다. 공동한 축구 사랑으로 서로 빠르게 가까워졌으며 이는 스포츠 행사의 포용성과 따뜻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왕보국은 연길에서 온 팬들을 위해 하마조 의식을 준비했는데 이는 내몽골 사람들이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의식이라고 하면서 함께 두 도시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두 도시 축구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대우캄은 내몽골 친구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하다를 선물하는 것은 예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만 보았는데 오늘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감격스럽다고 했습니다. 경기 전 진선 교류 행사에서 연결과 후코트의 축구팬들은 한자리에 모여 우호적인 교류를 나누고 각자의 특색 있는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선물들과 진심 어린 대화는 두 도시의 우정을 담아내며 축구로 우정을 나누고 승부보다 우정이 먼저라는 스포츠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오병기는 연변쌀을 받아서 정말 기쁘다고 하면서 연변에서 온 팬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고원철은 내몽골의 문화관광을 배우고 우리의 좋은 문화관광도 내몽골에 알리는 등 두 지역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발전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 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뜨거운 승부가 펼쳐졌고 경기장 밖에서는 따뜻한 인문학적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두 지역의 특색 공연이 정체롭게 펼쳐졌고 관중석의 교감 또한 뜨거웠습니다. 지역을 넘어선 문화적 교류와 마음의 소통은 이 축제에 더 깊이와 온기를 더했습니다. 축구가 다리가 되어 문화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번 동북리그 개막전의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활발한 민간 축구 분위기와 우호적인 도시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동북리그가 계속됨에 따라 각지 팀은 계속해서 축구로 우정을 나누고 대회로 힘을 모아 동북지역 축구 발전과 문화체육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0: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선수 배워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1: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열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동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외서 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동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 그래요.
0: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앓고 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1: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0: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1: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0: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를 닦아야 합니다.
2: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몸이 잘 자라지도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1: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만 누워있게 했지요.
0: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기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0: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고 비만을 막아주고 또 힘도 길러주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시켜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친구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할까요?
1: 넷째,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를 덜어주고 빠른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0: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뒤벅이, 등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들입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1: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 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작지만 그 수는 사람보다 많은 병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병균들도 먹어야 많이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작은 병균이 때로는 자기보다 몇천만 배나 큰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한 친구들이라면 그런 병균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이라면 또 다른 질병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병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손톱을 자주 깎고, 목욕을 자주 하고, 머리도 자주 감고, 옷도 매일매일 닦고 입어야 합니다.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거쳐보는 거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2: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을 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수 있는 것입니다.
2: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바로 담겨 있지 않거나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0: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2: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0: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3: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 듣고 계속해서 영양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렴동훈 친구가 불러드립니다.

0: 따스함을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건강열차 마감 장식하렵니다.
1: 서로에게 사랑이 말, 위로의 말, 칭찬이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 한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서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변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2: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4: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해에서 소규모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1: 탐구 잡지가 습금총 총수의 중요한 글, 실물 경제를 강하게 하고 최적화하며 확대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미강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 조락지 위원장이 귀조성에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5월 15일 오전 습금평 국가수석이 총남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소규모 회담을 가졌습니다. 늦봄과 초여름의 총남회는 녹음이 짙어지고 초목이 무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자 습금평 주석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두 나라 원수는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때때로 멈춰서서 정원의 우뚝 솟은 고목과 다양한 월계화를 감상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방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중미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에 새로운 위치를 공동으로 확정하고 경제 무역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며 각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서로의 우려 사항을 적절히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공감대를 이루었고 국제 및 지역 문제 간의 소통과 조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은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신뢰를 깊게 하며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런 또한 중국과 미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 공존과 협력 상생을 실현하고 올바른 공존의 길을 걷는 것이 양국 인민의 바람이자 세계 각국 국민의 기대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위대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나는 중국 인민을 이끌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중미 양측은 협력을 강화하여 각자의 발전과 부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쌍방은 우리가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현재 어렵게 오던 량완 추세를 소중히 여기며 방향을 정확히 잡고 방해를 제거하여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이 나를 중남에 초대해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번 중국 방문은 잊을 수 없는 매우 성공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양측은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협정을 체결했으며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양국과 세계에 매우 유익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나의 오랜 친구이고 나는 습금평 주석을 매우 존중합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나는 습금평 주석과 계속해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유지하고 워싱턴에서 습금평 주석을 맞이하기를 열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량 측은 또한 일부 지역의 초점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체기 왕이 하립봉동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16일 출판된 제10기 탐구 잡지가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실물 경제를 강하게 하고 최적화하며 확대하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가 2016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기간 발표한 관련 중요한 논술의 발췌본입니다. 글은 실물 경제는 한 나라 경제가 립지를 굳히는 근본으로서 재부를 창조하는 근본적 원천이자 국가 강성의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테면 경제 발전의 착력점을 실물 경제에 두는 것을 견지하면서 자원 요소를 실물 경제에 응집시키고 정책 조치를 실물 경제에 기울이며 업무 역량이 실물 경제를 강화시키도록 하고 신형 공업화를 실속 있게 추진함으로써 실물 경제를 끊임없이 강하게 하고 최적화하며 장대시켜야 합니다. 글은 제조업은 실물 경제의 토대로서 제조업 고품질 발전을 보다 더 뚜렷한 자리에 두고 제조 강국을 굳건히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토대 재건 전통 산업의 전환 승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신흥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미래 산업을 미리 포치해야 합니다. 우세 산업의 선두 위치를 굳히고 안전 발전과 관계되는 분야에서 허점을 보완하며 전략성 신흥 산업의 융합과 집단 발전을
1: 공문 리강 총리가 15일 공문 상무회를 주재해 조항 도시사업회의 포치 관철과 도시갱신 실시 진행 상황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도시갱신 15차 5기는 전망 계획과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

0: 후보차 5기는 전망기획에 심의 통과시켰으며 인구 발전 관련 업무와 기초교육 개혁 발전 관련 업무를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중앙도시사업회의 이후 각 지역과 부문이 당장의 결정과 보치를 깊이 있게 리행하고 도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도시 업무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고 제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 발전은 대규모 중량 확장 단계에서 기존 자원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도시 갱신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원거리와 근거리의 결합 중점 도출을 견지하면서 각종 업무를 강력하고 질서 있게 추진함으로써 혁신적이고 살기 좋으며 아름답고 탄력적이며 문명하고 지혜로우며 현대화된 인민의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 갱신의 중점 과제를 잘 이행하고 대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며 고품질 도시 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안전 회복력을 강화하며 도시 관리 능력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도시 갱신 실행 기제를 완비하고 정책 지원 체계를 완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갱신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회의는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가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적인 상황과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습니다. 삼농 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기초를 다지며 발전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규칙을 따르고 지역에 맞게 조정하여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빈곤 퇴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확증하며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대규모 빈곤 재발을 방지하는 기본선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회의는 인구 발전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인구의 전반적인 소양을 높이는 데 조력하며 적절한 출산 수준과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가속화하고 출산 봉사 보장을 강화하며 영유아 돌봄 봉사를 완비하고 가족 종합 지원 정책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 사회 보장을 강화하며 양로 봉사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인구 배치 조정을 중심으로 토지 공급 재정 이전 지급 등과 인구 증감 연계 기제를 완비하여 공공봉사 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회의는 2035년까지 교육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와 과제를 확고히 하고 교육에 대한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와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상황에 부응하며 기초교육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교육 자원의 통합조정을 강화하고 이주 자녀들이 상주지에서 평등하게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며 농촌에 남겨진 아동과 어려움에 처한 아동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 학교 사이, 군체 사이의 격차를 점점 줄여야 합니다. 교육 방식, 교육 모델, 관리 체제, 보장 기제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육의 활력을 독자를 자극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검토했습니다.
1: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재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귀주성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과 국가 중심과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인대 직능과 직책에 입각하며 법에 따라 질서있게 재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제15차 5개는 전망 계획을 잘 실시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데 힘을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금남주 귀양시를 선호하여 찾아 인대대표 연락실, 기업, 향촌, 농가에 심입해 인대대표, 군중들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 정신 관철 실시, 인대사업의 조사 연구 전개와 관련해 교류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평당현 인대와 성인대 기관에서 4개 기관 건설과 현향 인대 임기교체 선거, 예산 감독 등 업무를 요해하고 기관 간부들을 유문하고 나서 좌담회를 조제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15차 5개는 전망계획 실시 보장을 둘러싸고 인대의 직능과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경제 구조의 최적화 승격을 추진하는 등 중대 과업과 결부하여 입법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0: 과학기술혁신과 산업지지, 재정세무금융, 친환경 저탄소 등 방면의 법률 제도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고품질 입법 봉사로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독, 효과적인 감독, 법에 따른 감독을 실행하여 감독의 목적성,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조력해야 합니다. 초락제 위원장은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는 것을 둘러싸고 인대와 인민대중의 연계를 밀접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단체로서의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역할을 발휘하고 인민대중의 염원에 따라 입하고 실천할 때 관한 학습 교양을 실속 있게 전개하고 인대 업무와 당 건설의 질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영도와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법에 따른 국정 운영을 유기적으로 통일하고 학습 교양과 4개 기관 건설 요구를 관통시키며 법정 직책을 통일시키고 올바른 지적관을 잘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여 사상 정치 수준과 법에 따른 직무이행 능력을 제고하고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잘 실천해야 합니다. 실사 구시적인 기풍을 발양하고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깊이 추진하고 전면적인 엄한 당 관리에 주체 책임을 리행하며 착실하게 일하고 창업하는 양호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1: 강소송과 안희성이 최근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시작 출발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을 중심으로 현재의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종점 조치 등을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기 강소승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서 앞장서고 모범이 된다는 전략적 위치를 확고히 파악하고 경제가 강하고 백성이 부유하며 환경이 아름답고 사회 문명 수준이 높은 성을 건설한다는 목표와 안전 보장을 중심으로 26개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14개 면에 중점 조치를 배치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 제조업 기지,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산업과 기술혁신센터, 세계적인 응집력을 갖춘 량방향 개방 중추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강소송 류소도 성장은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종료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관찰하며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며 취업 안정, 기업 안정, 시장 안정, 기대 안정에 주력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5년간 강소송은 실물 경제를 지키고 현대화된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력한 성을 건설하는 핵심으로 삼을 것입니다. 신품질 생산력 발전의 종결 시기 안희성은 경제발전, 혁신주도, 민생복지 등 5대 분야에 걸쳐 22개 주요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로써 영향력 있는 과학기술 혁신 원천지, 신흥산업 집적지, 개혁개방 신고지, 경제사회 발전, 전면 친환경 전환 구역 조성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고 새 발전 구도에 깊이 융합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안희성을 전면 건설하는 데서 더큰 진전을 이룩할 것입니다. 안희성 왕청흔 성장은 안희성의 최근 몇 년간 발전, 특히는 14차 5기는 계획 기간의 성과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에는 10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한층 더 강화하고 확대하며 량자, 과학기술, 재화, 지능 등 10대 미래 산업을 빠르게 육성해 과학기술로 8대 전통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현대 봉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맞이하여 안희성은 종합성 국가과학센터 등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초연구와 원시혁신을 강화하고 선진 제조 클러스터 육성과 확대 공정을 추진해 경쟁력이 강하고 복사 효과가 큰 초단위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회의 곡창지대를 높은 수준으로 건설해 2030년까지 고표준 농지 면적을

0: 6,900만으로 확대하고 육지와 해양, 국내와 해외가 연동되고 동서가 양방향으로 상호 보완하는 전면적인 개방 구도를 신속히 구축하며 이중탄소 목표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을 제고하여 중국식 현대화 발전에서 안위의 장을 힘써 쏘내려갈 것입니다.
1: 국가철도그룹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철도는 15억 5,5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수치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철도는 하루 평균 11,574편의 여객 열차를 운행하여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국제 여객 운송을 세심하게 조직하여 항구 통관의 편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국가철도그룹 선전부 보도처 부처장 무신성은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라오스 철도는 연인수로 14만 3천 명의 국경 간 승객 3% 증가한 수치입니다. 광주 심수 향항 고속철도는 연인수로 1,177만 7천 명의 국경 간 승객을 수송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습니다. 철도는 국가의 무비자 경유 정책으로 인한 승객 수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외국인 승객을 위해 기차 타고 중국 여행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와 이동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전국 철도는 연인수로 782만 9천 명의 외국인 승객을 발송하여 전년 대비 33.9% 증가했습니다. 철도는 각 지역의 문화관광 부서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기차가 관광지를 향해 운행하도록 추진하고 철도 플러스 소비의 새로운 장면을 조성하며 경기, 전시회, 공연, 연구학습 등 다양한 이동 수요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고 맞춤형으로 조제 열차를 추가 운행하여 로선 주변의 문화관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철도 조용한 박원 서비스는 8,000편 이상의 고속 열차로 확장되었고 애완동물 출행 서비스는 고속 철도역을 126개, 열차를 265편으로 늘렸으며 경량 운행 서비스 시범은 111개 역을 포함합니다.
0: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 조례가 15일부터 공식 실시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실시 23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개정 조항은 90% 이상에 달합니다. 조례는 의약품 혁신을 명확히 경계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중과학기술대학 동지의학원 의약품정책관리연구센터 주임 진호는 혁신을 고무하는 것은 이번 개정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호였습니다.

오늘은 파리에서 열린 일본군의 중국 침략 역사 영상물 상영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광장 근처의 스타라이트 클럽 극장에서 일본군의 중국 침략 역사 영상물 상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도쿄 재판이 열린 지 8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번 행사는 역사 영상 자료를 일본군의 중국 침략 역사를 회고하고 국제사회가 항일전쟁에서 치른 중화민족의 막대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역사적 진실을 함께 지키고 세계 평화를 함께 수호하도록 촉구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행사는 프랑스 우호인사 마르쿠스 드레테스와 그의 친구 종호송, 백삭을 세 사람이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마르쿠스 등은 오랫동안 일본군의 중국 침략 전쟁 사료 수집과 전파에 힘써왔습니다. 그는 2025년 8월에 외할아버지

0: 조저 피에르 로렌스가 생전에 소장했던 618장의 역사 사진을 무상으로 송호항전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일본군의 중국 침략 전쟁과 민중의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사료들을 중심으로 세 사람은 공동으로 세계 메아리 협회를 설립해 중국 항전 역사의 국제 전파와 학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행사 연설에서 유럽 사회가 뉘른베르크 재판을 기억하고 파시오의 만행을 잘 알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동방 주요 전장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일부 역사 교과서에서는 도쿄 재판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화민족이 항전 승리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외할아버지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물들이 세계가 이 역사를 더잘 기억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약 10분 길이의 단편 영화가 상영되면서 일본군의 중국 침략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회고했습니다. 영화는 군국주의 사상의 기원, 남경대학살, 세균전 등 역사적 진실을 포함하고 있고 전후 일본이 의도적으로 침략 역사를 축소한 현황을 폭로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유럽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 역사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면 충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관중 크리스티안 빌라드 아기오는 1990년대 일본 미쓰비시 그룹에서 전자 공정사로 일하면서 일본 사회에 존재하는 역사적 인식의 편차를 직접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서점에서 영어 역사책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그중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대외 침략에 관한 부분이 뚜렷하게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본인 동료에게 이 의혹을 물어보라 하자 상대방은 분명히 회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는 일본에서 금기로 느껴질 정도로 집단의식이 된것 같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런 역사적 기억 공백은 관련 간극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사 자원봉사자이며 프랑스에서 태어난 팽문 씨는 기자에게 고중 시절 2차 세계대전 역사 수업 시간에 가족의 경력을 바탕으로 관련 수업 보고를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군의 침략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백문 씨는 상영 행사는 유럽인민들이 역사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역사를 모르면 주변국과의 긴장된 관계의 근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행사 종료 후세 명의 참가자는 역사 기억과 현대 전파 주제를 중심으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세계의 메아리 협회는 앞으로도 유럽과 미국 여러 지역에서 역사 영상물 상영, 특별 강연 등 행사를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르쿠스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증오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환원하고 진실을 마주하며 역사의 진실이 묻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열린 일본군의 중국 침략 역사 영상물 상영 행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모의 산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모의 림지는 한 모의 모림지보다 20토대목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모의 광풍림은 100여 모의 비옥한 토지를 풍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석금평 국정운영 논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환경이 우수하고 기초가 튼튼한 6개산업체인으로 향촌지능에 조력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 상계와 정계 인사들이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호혜 상생을 전망하면서 협력 목록을 연장해 건설적인 힘을 보탤 것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宇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가꾸어 가자. 2022년 1월 17일. 이 글은 습근평이 2022년 세계 경제 포럼 화상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발전 격차를 뛰어넘어 세계의 발전 사업을 부흥시켜야 합니다. 세계의 발전 행정이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어 남북 격차가 크고 경기 회복이 분화되고 발전의 단층이 생기고 기술적 격차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류 발전 지수는 지난 30년 이래 처음으로 하락하였고 세계적으로 빈곤 인구가 1억여 명이나 새로 늘어났으며 약 8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등 식량 안보, 교육, 취업, 의학, 보건, 위생 등 민생 분야에서 더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발 도상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다시 가난해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선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활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우리는 모두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발전 촉진과 민생 보장을 글로벌 거시적 정책의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UN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행하고 기존 발전 협력 기제에 협동적인 효과 향상을 촉진하며 세계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발전 체계 안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UN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의 성과를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선진 경제체들은 앞장서서 탄소 배출 감소 관련 책임을 이행하고 자금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개발 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나는 UN 총회에서 글로벌 발전 창의를 제기하고 개발 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습니다. 이 창의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개방하는 공공재로서 UN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접목시켜 전 세계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각 측과 손을 잡고 협력하여 창의의 실행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어떤 나라도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넷째,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평화적 공존과 호혜 상생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결코 태평하지 못합니다. 원한을 부추기고 편견을 선동하는 여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봉쇄, 억압, 지어 대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백해 무익합니다. 대항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거듭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모두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패권주의와 강압주의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더욱더 취할 바가 못됩니다. 국가 간에는 모순과 의견 상위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일방이 독식하는 제로섬 게임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작은 마당에 높은 담장 전략과 평행체계를 고집하는 행위, 배타적 소모임, 소집단을 만들며 세계를 분열시키는 데 열을 올리는 행위, 국가 안보의 개념을 일반화하고 다른 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을 억제하는 행위, 의식 형태의 대립을 선동하고 경제 및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행위는 모두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기울인 노력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평화적 발전, 협력 상생만이 세상의 정도입니다. 서로 다른 국가와 문명은 상호 존중하면서 함께 발전하여야 하며 공통점을 찾고 의견 상의를 보류하면서 협력 상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대세에 순응하여 국제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항이 아닌 대화, 베타가 아닌 포용을 견지하고 모든 형식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해야 합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5: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5: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5: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5: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6: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환경이 우수하고 기초가 튼튼한 6개 산업 체인이 향촌지능에 조력하고 있는 길림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상교에는 현대적인 6개 전산업체인 단지가 조용히 떠서고 있습니다. 2024년 프로젝트 착공부터 2026년 첫 단계 가동까지 화풍주식회사는 16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8천만 마리의 흰털 6개 전산업체인 프로젝트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지역 6개 도축 심층 가공의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힘으로 향촌지능의 동력을 활성화했습니다. 화풍주식회사 부사장 겸 용길구 사장으로서 저국은 이 비약적인 발전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전과정 배치와 부민 흥농의 실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기업과 함께 지역과의 공생과 공영 발전의 답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배치의 초심을 언급하면서 저국은 길림성을 선택하고 쌍조의 뿌리를 내린 것은 이 땅의 자원, 산업기반 및 경영 환경에 대한 깊은 인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는 길림성은 육계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독특한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서 네 가지 우세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황금 옥수수 재배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흙토가 비옥해 옥수수가 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하며 곰팡이율이 낮아 육계 양식에 충분한 저비용의 양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업학원과 대학이 운집해 있습니다. 길림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은 완벽한 과학연구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양식, 가공, 역병 방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육계산업의 성숙도가 높습니다. 덕해 등지는 이미 완전한 산업사슬을 형성하여 클러스터 효과가 현저합니다. 넷째, 민풍이 순박하고 경영환경이 우수합니다. 지방정부는 요구에는 반드시 회답하고 경영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기업이 마음 편히 투자하고 발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고함을 바탕으로 화풍 주식회사는 전 산업체인 배치를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길림성 쌍료경제개발구의 요동경제단지 및 관련 행진에 위치해 있고 육계도축장, 사육장, 식품가공공장, 유기비료공장 등 전체 체인을 포함하여 3단계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 사평 화풍식품의 8천만 마리 흰깃털 육계 프로젝트 공식 운영 및 육계 전산업체인 소개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건설에서 수익 창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네, 산업이 흥하면 향촌이 흥하고 취업이 안정되면 민생도 안정됩니다. 저국은 취업을 촉진하고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이 지방에 뿌리내리는 핵심 책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육계 전 산업체인은 노동 밀집형과 기술 집약형이 결합된 산업으로서 사육, 도축에서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사평 화풍식품의 8천만 마리 흰깃털 육계 프로젝트의 공식 운영 및 육계 전산업체인 소개대회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현재 1단계 전체 투자가 완료되었고 식품 가공 공장의 최대 생산 시 하루 평균 도축 생산 능력은 15만 마리이고 월 생산 가치는 1억 원에 달합니다.

0: 현지 농민의 취업을 1,000명 이상 증가시켰고 1인당 평균 소득이 약 6,000원 증가하여 농촌 잉여 노동력의 취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집 돌봄과 돈벌이를 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저국은 많은 귀향 노무자와 농촌 잉여 노동력이 훈련을 통해 양식 및 가공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고 수입이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양식, 현대화된 생산 등 기술도 배워 취업 플러스 기술의 두 가지 향상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취업 외에도 프로젝트는 기업 플러스 기지 플러스 농가 모델을 통해 주변 농가들이 육계 사육, 사료 공급, 물류 운송 등 부대 산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선두기업 주도 농가 참여, 이익 공유의 산업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국은 협력 농가의 병아리 사료 기술 지도와 수매를 제공함으로써 사육 위험을 줄이고 농가들이 걱정 없이 일에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서 육계 산업을 진정으로 부민과 소득층들을 위한 행복한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국은 육계 산업이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로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이 융합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풍 주식회사는 프로젝트 건설에서 항상 혁신 주도를 견지하면서 길림 육계 산업 업그레이드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평 화풍식품의 8천만 마리 흰 깃털 육계 프로젝트의 공식 운영 및 육계 전산업체인 소개대회에서 두 개의 연구기재가 출범하여 산학연이 심층 융합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길림성 아이스크 전기기계 디지털 가금류 장비 중간시험기지는 사평 화풍식품과 길림성 아이스크 전기기계가 공동으로 구축하여 기술혁신과 자원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금류 사육 장비의 스마트화 연구 개발에 집중하여 사육 단계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림대학교 식품과학은 공학대학의 교육과학 혁신실천기지와 함께 학교와 기업이 협동적으로 발전하는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자원이 상호 연결되고 장점이 상호 보완되는 양측은 함께 식품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춰 이론 교육을 산업 실제와 밀접하게 연결하여 산학연의 심층 융합으로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했습니다. 과학 기술은 제1의 생명력이고 인재는 제1의 자원입니다. 저국은 화풍 주식회사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혁신 연구 개발을 강화하며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체인 연장과 보완 작업을 잘 수행하여 제품의 부가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선진 장비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육종 및 가공 연결의 표준화, 지능화 및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생태적 이익의 유기적인 통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기공부터 가동까지 화풍 주식회사가 길림에 포섭하는 것은 기업 발전 전략과 지역 발전 기회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또한 기업이 길림에 뿌리를 내리고 길림에 봉사를 제공하며 길림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확고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국은 상로의 우수한 경영 환경, 우수한 위치와 교통, 완벽한 산업 지원 장점 덕분에 우리는 이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국은 화풍 주식회사가 자신감을 더욱 확고히 하고 프로젝트의 후속 건설을 전속력으로 추진하여 2기, 3기 공사가 예정대로 착공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브랜드 구축을 강화하며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여 길림성 농목업 전 산업체인 발전에 선도적인 지원과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곡은 길림성은 희망으로 가득 찬 비옥한 땅이고 6개 산업의 발전 전망은 넓다고 말했습니다. 화풍 주식회사는 항상 초심을 지키고 과감히 사명을 짊어지며 산업의 힘으로 향촌진흥에 힘을 실어주고 실질적인 노력으로 길림성 농업 현대화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길림성 주민들과 손잡고 함께 산업이 번창하고 생태가 좋으며 생활이 풍요로운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려 나갈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은 미국 상계와 정계 인사들이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호혜 상생을 전망하면서 협력 목록을 연장해 건설적인 힘을 보탤 것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습권편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밤 전용기 편으로 북경에 도착해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개의 미국 유명 기업 임원들이 대표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중에는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 엔비디아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 황인훈,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집단적으로 방문한 것은 중미 간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호혜 상생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미국 경제계의 간절한 기대를 보여줍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과 함께 발전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 시장의 개방으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내재된 거대한 기회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계 인사들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가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국제시장의 신뢰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쿡에게 있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방중은 올해 첫 중국 방문이 아닙니다. 한 달여 전 그는 외국 의장으로서 북경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론단 2026년 연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중국을 자주 방문함으로써 중국 제조, 중국 혁신의 빠른 발전과 중국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격했습니다. 아이폰 한 대의 부품은 대부분 중국 공급업체나 중국에서 제조됩니다. 이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가 대양을 건너 협력과 상생을 이루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나무 한 그루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함께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어야 한다. 네, 쿡이 중국 발전 고위급 론단에서 한 이 말은 많은 중미 기업가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안신메이의 최고 경영자 하사니엘 쿠리는 방금 북경 모터쇼에 참가하여 중국 시장의 혁신과 반복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에선 혁신이 너무 빠르다면서 인센베이는 향후 3년 동안 중국 시장에 5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현지 역량 강화, 생태 협력 및 산업체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미국의 특수유리 및 세라믹 소재 제조업체인 강릉의 중국 내 사업은 전년 대비 9% 성장했고 수입은 전 세계 년간 매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강릉 회사의 부사장 임춘면은 기자에게 미중 산업 체계가 여러 측면에서 높은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고 상호 협력하면 더 큰 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중 양측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 중미 경제무역 협력은 미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했습니다. 미국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로스앤젤레스 항에서는 항만 업무의 40%가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최대 무역 동반자로서

삼각 지역에 4시간 공급망을 구축했는데 400개 이상의 중국 1차 공급업체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62여 개는 테슬라의 글로벌 구매 체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점점 더 많은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양방향 이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계 인사들은 중미 산업이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경제 협력의 전망이 밝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현시 국가전략연구소의 베테랑 연구원 데니스 사이먼은 기자에게 최근 몇 년간의 발전 상황을 보면 미중 경제무역 협력이 많은 관찰자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탄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미중 관계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 전망을 크게 개선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여 국제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구테레스 미국 전 상무장관은 더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미중 경제무역 관계는 전 세계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중 공공봉사협회 미국 회장 등소준도 안정적인 미중 관계가 기업에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중국 시장은 배우고 적응하며 혁신에 동참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기업은 각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협력을 진행하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강릉이 중국에서 유리 기판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테슬라가 상해에서 전기차의 글로벌 인도를 가속화하며 애플이 오랫동안 중국의 발전된 제조 네트워크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까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경제무역 네트워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중미 간에는 넓은 협력 공간이 존재하며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자세로 의견 차이와 마찰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 국무부 차관보이고 스탠퍼드대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원인 토머스 핑가는 미중 경제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생산기지를 세운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고 중국 시장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은 미중 관계를 지탱하는 기반이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톰 워킨스 전 미시간 중국혁신센터 고문은 기자에게 미중 양국은 다리를 놓아 분쟁을 관리 통제하면서 미래를 향한 공동 발전 의정을 제정함으로써 서로 관심하는 문제에서 마주 나아가고 상생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미국 경제학계 인사들은 원수 외교의 전략적 인솔 하에 미중 양국이 대립이 아닌 대화, 제로섬이 아닌 상생의 교류 기조를 견지하면서 협력 목록을 늘리고 문제 목록을 단축하여 양국과 세계 경제의 미래에 건설적인 힘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해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핑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설아입니다.
0: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뛰지 말라고 해도 뛰어다니고 나이가 들면 뛰어야 하는데 자꾸 앉아있게 됩니다. 삶도 그렇고 몸도 그렇습니다. 움직이면 살아나고 멈추면 조금씩 굳어져 갑니다.
1: 네, 하여 오늘 프로에서는 우리 신체의 균형을 조절하고 몸의 움직임을 다시 찾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연변 꿈나무 재활운동센터 김찬 원장을 모시고 잊혀진 근육을 깨우고 굳어있던 몸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 시간은
3: 이 팔주의 관절낭이라고 하겠죠.
2: 네.
3: 관절낭이 뒤쪽에 관절낭이
4: 네.
3: 장기적으로 써먹지 못하거나 그래서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두꺼워져서 그리고 또 혹은 일종의 나이가 들면서 약간 퇴화가 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통증입니다.
2: 네.
3: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은 외부의 뭐 어떤 그런 특성된 게 그 손상이 있거나 그래서 아픈 것이 아니라
4: 네.
3: 자연스럽게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통증이 오고 팔을 들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2: 네.
3: 근데 지금은 보면은 또 단순히 무슨 50대만 아니라도 젊은 분들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4: 네.
2: 네.
3: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것이 우리 정화관 사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4: 네.
3: 그런 문제가 더 많습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팔 하면은 팔은 결국은 우리 관절 구조를 보면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관절이에요.
4: 네.
3: 근데 우리는 보통 앞에서 모든 동작이 다 몸 앞에 있고
4: 네.
3: 몸이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관절낭이 수축이 오고 혹은 오래 써먹지 못해서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는 문제예요.
2: 네.
4: 네.
3: 그래서 제일 좋기로는 우리가 평상시에 팔을 뒤쪽으로 갈 수 있는 동작을 조금 해주면 그 예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4: 네.
2: 네.
4: 그래요. 결국엔 뭐 퇴행성이기도 하지만 또 자세 문제이기도 대부분 자세 문제이기도 하다 그 얘기시죠.
3: 맞습니다.
4: 네. 요즘은 동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수건 하나 들고 네, 어깨 운동을 따라 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런데 이런 수건 운동이 정말로 50견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운동인지 아니면 잘못 따라 하면 오히려 어깨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3: 아, 그럼요.
4: 네.
3: 이것이 효과는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 어떤 때 어떤 시기에 이 수분 운동을 할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통증이 생겨서부터 3개월 후,
1: 네.
0: 그 3개월 후에 어느 정도 통증이 조금 나아졌을 때이 수분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2: 네.
0: 근데 또이 수분 운동을 할때또 위험한 것이 뭔가면은 자기가 자기 팔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1: 네.
0: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더 엄중해집니다.
2: 네.
0: 예, 원래 이 관절낭이나 인대들이 이제 붙어 있는데 그걸 억지로 해도 뭐 찢어져서 피가 안에 다시 생기거나 뭐 예,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잴수 있으면 조심조심 3개월이 지나서
1: 네.
0: 그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보면서 안 되면은 또뭐 다른 팔 공능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2: 네.
0: 다시 이 체조를 해주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1: 네.
2: 무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안 좋다라는
0: 그렇죠?
2: 네,
0: 크게
2: 그런
0: 다칠 수
2: 말씀.
0: 있죠?
2: 네, 그렇군요. 이 공원이나 아파트 운동시설에서 어깨 돌리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굳어가는 어깨를 풀어주는데 효과가 있을지, 오히려 이 틀린 동작 때문에 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자주 보는 틀린 운동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0: 팔을 돌리기 운동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내 팔만 돌리면은 살랑살랑 돌려주면 큰 무리가 안 됩니다. 그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설방에 매달려서 팔을 땡기다든지 혹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돌린다든지 하면은 견갑골이 제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팔도 제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은 돌리면은 돌리다가 인대가 만약에 돌려서 찢어지거나 늘어나면은 그거는 진짜 안 하기보다 못한 게 되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1: 네.
0: 절대로 이렇게 맹목적인 그런 운동은 좀 감안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뭐 문제 없는 사람들은 돌리면 시원하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혹시나 문제가 일단 생기면은 그거는 치료가 하기 엄청 바쁜 분야거든.
1: 오히려 안 하기보다
0: 안 하기보다
1: 못하죠.
0: 못하죠. 그래서 그 전에 내한테 필요한 그 무엇을 하고 나서 다시 이 동작을 하면은 안전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또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면 또별 문제가 없겠죠. 네. 그리고 요즘은 남녀노소 물러나고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서 고개를 숙인 자세가 일상이 된것 같습니다. 그 결과 경추 질환이 현대인들의 고질병처럼 거론되는데요.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의 경추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과 관리 방법 필요합니까?
0: 이 문제는 생각하기보다 큰 문제입니다.
1: 네.
0: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거북목 무슨 일자목 뭐
1: 일자목.
0: 무슨 경축 디스크도 뭐다 이런 문제에서 오는데
1: 네.
0: 우리가 경축하면 경축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하면 흉추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문제가 먼저 발생하는 것은 경축이 아니고 흉추 쪽입니다. 흉축은 원래 우리 생리 곡선을 볼때 뒤쪽으로 이렇게 툭 튀쳐 나와 있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 호흡이나 자세 때문에 이 흉축이 이 생리 곡선이 앞으로 오면서 이 우리 경축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더 밀리거나 혹은 생리 곡선이 꼿꼿해지거나 일자가 되거나 혹은 우리 경축하고 흉축이 중간에 꺾어지는데 꺾어져서 거북목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해결 방법은 흉축을 먼저 내가 뒤로 갈수 있게끔 호흡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흉축이 생리 곡선이 정상적인 생리 곡선에 갈수 있게끔 호흡을 해서 이 식도 안쪽에 보면은 경축을 앞으로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생리 곡선을 유지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을 우리가 평상시에요. 머리가 앞으로 1cm만 가면 이 머리가 목에 주는 암벽이 곱으로 늘어나거든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죠.
2: 조심하고,
1: 신경을
2: 네, 신경을
1: 써야죠.
2: 많이 쓰고 예방을 하셔야겠네요. 그래요. 경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어떤 자세나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0: 경축 디스크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사진을 찍어 보면은 경축이 생리 곡선이 없어진 것이 보일 거고, 그다음에 이 경축을 보면은 보통 꼭이 보면은 밑쪽은 보통 앞쪽으로 밀리는 거고, 우리 원래 이 생리 곡선이 원래는 이 경축으로 놓고는 앞으로 내가 있거든요. 이 경축의 3, 4가 제일 앞에 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일직선에 서서 혹은 뒤로 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먼저 우리 경축은 우리가 손,

0: 힘을 빌리든가 안마를 빌려서 먼저 앞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1: 아, 네. 아,
2: 네.
0: 그 공동을 먼저 만들어주고,
2: 네.
0: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써먹는 뭐 누워서, 이 침대에 누워서 태극을 거두고 머리를 살랑이 돌고 가만히 있는 동작을 해서 이 경추 앞에 근육을 살려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죠.
2: 네.
0: 그래야 정지곡선이 다시 뒤로 가는 것을 잡아당겨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거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2: 아.
0: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목도 보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옛날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그 힘쓸 때 보면 목에 있는 근육을 힘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0: 그것이 일종의 뭔가 하면 이 암벽에서 머리를 밑으로 꽉 잡아줘야만이 내가 힘을 쓸 수 있거든요.
1: 네.
0: 아니면 머리가 흔들흔들 그러면 힘을 못 씁니다.
2: 네.
1: 네.
0: 그래서 목 주위의 근육도 힘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힘을 네. 써서 강화해야 됩니다.
2: 아.
0: 우리만 찡타이라 그러죠.
1: 네.
0: 예, 이때 이 목 주위의 근육도 강화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 그래야만이 곤방 말하는 경축 디스크가 생겼을 때 더 나빠지지 않게끔 방지가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는 운동을 견제하다 보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네.
1: 밤에 그 침대에 누워서 그 베개를 벨 수 없는
0: 네.
1: 베개를 벨 수가 없고 그냥 베개를 베지 않고 누우면 편한 그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는 일자목입니까?
0: 네, 거의 일자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베개를 비지 않으면 편안하다고 했을 때는
1: 네.
0: 일단은 벌써 경축이 일자목이 됐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아, 네.
1: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밤에 주무실 때.
0: 그 베개를 조절 잘 해야 되죠.
1: 자기한테
0: 맞는 베개를 베야 되죠.
1: 서서히 높여가는 걸 해야 되나요?
0: 특성적인 베개가 있습니다.
2: 네. 어떤 베개를?
1: 일자목에도?
0: 예, 일자목에도 네. 특성적인 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그 주먹 가지고
1: 네.
0: 판단할 수 있는 베개 높이가 있습니다.
1: 이 경추에만 베는 그 베개인가요?
0: 네, 경추에만 베는 베개.
2: 네.
0: 근데 그런 베개를 찾기는 바쁜데 네.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
2: 네.
0: 예를 들면은 내가 주먹을 꽉 쥐어서
1: 네.
0: 주먹을 꽉 쥐어서 이 높이는
1: 네.
0: 어디에 높이가 맞는가 하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비는 베개 이 머리의 네. 높이에 맞습니다. 이 높이는
1: 머리의 높이와
0: 예,
1: 맞고
0: 그다음에 네. 이 주먹을 세웠을 때 이 높이는 네. 경축에 나와져야 돼요.
1: 아,
0: 더 높아야 됩니다. 네, 경축에 있는 높아요. 베개의 높이가
2: 네.
1: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데 네. 저한테는
0: 네, 3, 4 정도
1: 네.
0: 자기 주먹의 위치에 나오면 거의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추고
2: 네.
0: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손가락 두 개를 더 올려놨을 때 이 높이는 내가 옆으로 뵀을 때 여기에 뷰에 놓는 위치입니다.
1: 네.
0: 이렇게 자기 베개를 자기 주먹으로 가지고 간단하게 이것이 내한테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목이 일자목이 되면은 일단은 금방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흉측을 먼저 개변시키고
1: 네.
0: 그다음에 경축을 할 때는 베개를 자기한테 맞는 베개를 베야 됩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1: 표준적인 베개가 그 정도라는 얘기겠죠.
0: 예, 네. 네.
1: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시라.
0: 네. 그런 베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데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베개를 해서 하면은 잠을 자고 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뻐근하면 안 되거든요.
1: 네.
0: 아무런 감각이 없이 정신이 나야 되거든요.
1: 그럼요.
0: 그런데 일자목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1: 굉장히
0: 어깨도
1: 뻐근하고
0: 목도 뻐근하고 맞아요. 어깨도 뻐근하고
1: 네. 그렇죠.
0: 그것이 일자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2: 네. 그래요. 베개를 잘 선택하는 것이 이제 경추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1: 경주에도 도움이 되고.
0: 그렇죠.
1: 네.
2: 그래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네, 청소년과 젊은이들 가운데 목이 앞으로 빠진 네, 거북목 자세 아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뭐 부모님들은 아이를 보고 허리를 펴라, 목을 세워라 라고 강조하지만 얼마 안 지나서 또 원래 자세로 돌아가곤 하더라고요. 이런 자세를 고치려면 네, 습관을 먼저 바꿔야 하는지 따라서 또 어떤 근육들을 강화해야 자세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될까요?
0: 이것은 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이 물음입니다.
2: 네.
0: 그래서 애들은 보통 보면은 어렸을 때는 애들이 워낙 많이 뛰어놀아야 됩니다.
2: 네.
0: 그래 많이 뛰어놀고 많이 소리친다는 것은 복압이나 흉압이 그때 자연적으로 이 업이 됩니다.
1: 네.
2: 네.
0: 근데 복압이나 흉압이 없을 때 사람이 앉으면 예를 들면 블루깨로 생각하면 블루깨 내가
1: 고무풍선을
0: 내가 네. 쪽 많이 불어서 덩텅 불어나면 괜찮은데
1: 네.
0: 이것이 내가 바람이 적게 있다 할 때는 앉으면 자연적으로 굽혀지게 되거든요. 아, 몸이.
2: 네.
0: 그래서 몸에 힘이 없는데 내가 몸을 세우지 못하는데 내 보고 머리를 꼭꼭 들고 있어라 불가능하죠.
2: 그렇죠. 네.
0: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허리를 펴라 뭐 펴라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애들이 이 흉 그 복압이나 흉압을 키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훈련을 시켜주거나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2: 네.
0: 그래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몸 피집니다. 그 자세에서 다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있죠.
2: 네.
0: 그래서 거북목 같은 경우에도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눈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볼 때 항상 이 우리가 이 눈에 표준을 해서 이 목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1: 네.
0: 이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2: 네.
0: 근데 내가 만시 내가 이 몸을 잡아줄 수 있는 흉압이나 있으면 이것을 내가 쉽게 잡아줄 수 있는데
2: 네.
0: 잡아주지 못하면 내가 구부린 상태로 그 걸을 보거나 뭘 봐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더 쉽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흉압이나 복압을 먼저 키워라.
2: 네.
0: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2: 어.
0: 그 다음에 자세를 정확한 자세를 하고,
2: 네.
0: 그 다음에 나가서 근육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근육입니다.
1: 네. 네. 순서가 있네요.
0: 네, 순서가 있습니다.
1: 네.
2: 네. 이제 거북목이 심한 경우에는 걸을 때도 네, 이제 머리가 좀 앞으로 빠져 있는 듯한
0: 예.
2: 그런 자세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도 이제 먼저 흉압이나 네, 복부압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0: 네,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2: 네.
0: 조금 더 나가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세나 걸음 자세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걸음을 걸을 때는 우리 몸을 앉아있을 때는 골반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렇죠.
1: 네.
0: 몸이 우리 골반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2: 네.
0: 일단 일어서는 순간 우리 온몸의 무게는 발에 가 있습니다.
2: 네.
0: 그래서 우리가 걸음 걸을 때 중심이 발 앞쪽에 가 있으면 내가 몸이 앞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1: 네.
0: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네. 내가 이 택을 덜어야만 길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2: 네, 그렇죠.
0: 아니면 내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땅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2: 네. 네, 그렇죠.
0: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택을 들고 다닙니다.
2: 아, 목을 이제 빼.
0: 그래야 내가 눈을 덜어야 앞을 볼 수 있습니다.
2: 네, 그런 자세가
0: 그래서 내가 몸 자세를 만약에 걸을 때 꼿꼿이 세워서 발뒤축에 중심이 와 있다.
1: 네.
0: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택을 들지 않아도 앞이 잘 보입니다.
1: 아,
2: 네.
0: 이것은 여기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조석을 하면 조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2: 걷는 자세에서도 예. 또 이렇게 교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네.
2: 네. 그래요.
1: 자, 이 평소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한쪽 팔을 베고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네,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또 자연스럽게 턱에 손을 받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목이 뻐근하고 네, 팔도 저려서 그만두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어떤 적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0: 아, 이거는 볼 때 일단 저리다고 하면은 이거는 신경적을 우리가 의심해야 됩니다.
1: 네.
2: 오, 네.
0: 이 일종의 팔을 관리하는 신경을 우리가 약간 장기적인 나쁜 그런 자세 때문에 약간 눌려지지 않았을까.
1: 네.
2: 신경이.
0: 네, 신경 쪽에. 네. 이 저리다는 자체는 신경이거든요.
2: 그렇죠.
0: 네. 신경이 어느 정도 살짝 눌려졌을 때 저린 그 신호거든요.
1: 네.
0: 뭐 제일 좋기는 이 동작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1: 그렇죠. 네.
0: 근데 이 동작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작을 하더라고요. 혹시
1: 네.
0: 특별히 앉았을 때 내가 팔 가지고 무릎을 지탱해서 어깨를 또 이렇게 높이고 있다든지
2: 네.
0: 혹은 뭐 이러고 택을 지탱하고 있다든지
2: 네.
0: 이것은 역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복압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복압이 부족하면 내가 앉았을 때 이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내가
1: 네.
0: 다른 무슨 이렇게 팔이 팔을 가지고 내가 이 머리를 지탱해야만 내가 힘을 잘 몸이 더 편안해지거든요.
1: 자연스럽게 나오는 네. 행동이네요.
0: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2: 네.
0: 그래서 우리 지금 오래 앉아 있는 부분 대부분들이 보면은 호흡이 짧아져서 복압이 거의 다 원래보다 약해집니다.
1: 네.
0: 근데 우리가 똑바로 앉아라 하면 억지로 앉긴 앉죠. 근데 오래 못 앉아 있죠.
1: 오래 못 앉아 있죠.
0: 그래서 이럴 때는 첫 번째는 신호는 이런 나쁜 자세 때문에 내가 신경이 어느 정도 팔을 관리하는 신경이 어느 정도 눌러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신경이 경축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팔이 어느 부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팔꿈치가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2: 네. 네
0: 그런 것들은 거의 근육 문제가 아니고 그 팔꿈치를 관리하는 신경이 어느 정도 눌러져서 그런 거예요.
1: 아, 네. 네.
0: 그런 분들은 거기에 맞는 근육을 찾아서 그 근육을 풀어야만이 눌러진 신경이 예, 눌려지지 않게 해야만이 그 문제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2: 네.
0: 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운동원들도 많이 생기는 문제예요.
2: 아. 네.
0: 이제 어떤 근육을 과하게 써서 신경이 눌려졌을 때 힘을 더 쓰지 못하고
2: 네.
0: 팔꿈치가 아픈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2: 오, 네.
0: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람들을 보면은 뭐 지금은 그래도 이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알아서
1: 네.
0: 우리 팔에 뭐 이두근이나 삼두근도 훈련하고 막 그럽니다.
2: 네. 네.
0: 신경이 보통 우리 삼두근에서 이두근으로 넘어오는 신경이 큰 신경이 하나 있거든요.
2: 네.
0: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는 분들도 있고.
2: 네.
0: 예.
2: 팔꿈치 관절도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0: 아,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2: 우리 이거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팔꿈치 관절은 뭐 크게 관리를 안 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0: 예.
2: 그것만이 아니네요. 팔꿈치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0: 엄청 많죠.
2: 그러니까
0: 네. 특별히 운동원들. 이 팔꿈치라고 말하면은
2: 네.
0: 뭘하고 똑같은가? 무릎하고 똑같습니다.
1: 네.
2: 아, 무릎하고.
0: 네. 네. 우리가 이 다리라 그러죠.
2: 네.
0: 다리라 하면 무릎은 우리 발목하고 고관절 사이에서 다리에서 힘을 전달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2: 네.
0: 근데 팔꿈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2: 아.
0: 팔목, 손하고 우리 어깨 사이에서 네. 힘을 전달하는 작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2: 아, 네.
0: 근데 내가 견갑골이 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을 때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힘 전달이 원래 정상적인 힘 전달이 아니라 이 삐뚤어진 힘 전달을 하게 되다 보면은
1: 그다음에 네.
0: 팔꿈치가 손상이 오죠.
2: 네.
1: 아.
0: 결국은 우리가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견갑골까지 몸까지 가서 그 위치를 바꾸는 것이 제일로 효과적인 거죠.
2: 아, 네. 네. 그래요. 이제 뭐 평소에 또 배드민턴이나 탁구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팔꿈치가 아프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0: 네.
2: 혹시 운동 때문에 손상을 입은 것일까요?
0: 그렇죠. 운동 때문에 손상 입은 거죠.
1: 네. 네.
0: 여기서 뭐 탁구나 하면은 팔꿈치 아플 때 탁구하거나 혹은 무슨 이렇게 뭐 골프하거나 뭐 왕초하면 우리 그림 명칭이 많지 않습니다. 뭐 골프조우, 뭐 왕초조우
2: 네.
0: 그림 명칭이 많지 않습니다.
2: 네.
0: 그것이 다 팔목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명칭이거든요.
1: 네.
0: 그래 뭐 이제 뭐 왕초조우 하면은 우리가 뭐 팔꿈치 팔꿈치가 뭐 바깥쪽이 아프다. 이 바깥쪽이 아픈 것은 보통 우리가 이 왕초를 칠 때 팔목을 굽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힘이 나가거든요.
2: 네.
0: 그러면은 우리 이 팔목 팔이라는 것은 앞쪽 팔을 얘기하는데
2: 네.
0: 앞쪽 팔을 얘기할 때 보면 이 팔목은 보면은 우에 뼈가 우리 바깥쪽에 뼈만 돌아가고 안에 뼈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1: 네.
0: 근데 내가 이것을 돌리는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과도하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우리 막 이렇게 말하면 뭐 쉔첸지 쉔와이지라고 있는데
2: 네.
0: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2: 네.
0: 그 아픈 근육을 먼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2: 네. 그렇군요.
0: 뭐 여기 또 뭐 골프 하면은 골프 네. 좋아하면 또 안쪽이지 않습니다.
2: 네.
0: 이건 안쪽이니까 이 안쪽은 또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 제일 안쪽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푸는 동시에 또 이 근육은 우리 또 삼두근하고 연결이 돼가 있어서
1: 네.
2: 네.
0: 이 삼두근 쪽을 또 어느 정도 풀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2: 네.
1: 네. 자, 갑자기 아파야 소중함을 느낀다고 우리는 하루 종일 묵묵히 일하던 손목이 통증을 보내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를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피로가 쌓이고 부상도 적지 않은데 자주 보는 손목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손목 질환 하면은 제가 어머니를 놓고 말하면 우리 뭐 어머니 손목이란 그런 또 그 명칭이 있습니다.
2: 네.
0: 어머니들이 옛날 어머니들은 빨래를 많이 하고
1: 네.
0: 설거지도 많이 하고 해서 생기는 팔목이 통증이 많습니다.
1: 네.
2: 네. 네.
0: 그래서 어머니들이 뭘 못하는 거면 행주를 짜지 못합니다.
1: 네.
2: 그래서
0: 우리가 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어머니 손목이란 통증이 많고
2: 네.
0: 네.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넘어질 때 보면 사람 자연스럽게 팔로 땅을 찍게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렇죠.
1: 네.
0: 그 순간적인 것 때문에 팔목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본능적으로.
0: 네, 본능적으로.
2: 네.
0: 근데 우리 팔목은 보통 영활한 관절입니다.
1: 네.
0: 이 팔목 하면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그냥 팔목에만 8개 뼈가 있습니다.
1: 네.
2: 8개.
0: 네, 뼈가 이렇게 구성돼서
1: 네.
0: 각 각도에서 다 움직일 수 있게끔 돼가 있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팔목 질환을 치료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팔목은 한 번 다치고 나면 낫기가 상당히 바쁩니다.
1: 맞아요.
2: 네,
0: 그 8개 뼈 사이에 인대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재생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래서 팔목 질환을 고치는 데는 많은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가락 힘입니다.
1: 네.
2: 네.
0: 우리가 손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목 아프면은 뭐 잼잼잼잼 이렇게 뭐 100번 해라 그런 말이 있지 않나. 그래서
1: 네. 네.
0: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오다 보면은 팔목 주위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2: 네.
0: 팔목 주위에는 근육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1: 아.
0: 그래서 인대들이 많고,
2: 네.
0: 그다음에 이 지전들이 많죠.
2: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게 뭐 요 앞에 팔,
1: 네.
0: 요 근육들을 강화해야만이 발목이 더 튼튼해질 수 있고.
2: 아,
0: 근데 제일로 빠른 방법은 누가 만약에 팔목의 뼈를 조절해 줄 수 있으면 그 조절 방법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2: 네.
0: 이 뼈 8개가 있어서 많은 이 뼈들이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삐뚤어져 있으면서 우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2: 아, 네. 그래도 그래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0: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근데 오늘 한 순간 힘을 못 쓰거나 아프죠.
1: 네.
0: 그래서 팔목은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팔목의 뼈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손목을 만져서 제 위치에 돌려놓고,
2: 네.
0: 그 다음에 손가락 힘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손을 통해서 우리 이 앞에 팔 근육을 훈련시키고,
2: 네.
0: 이것이 이 순서가 되면은 팔목이 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이제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은 우리 직장인 분들도 뭐 손목이 뻐근하다, 네, 손목이 아프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0: 예.
2: 네, 이런 것도 손목 질환에 속하는지 궁금한데요.
0: 네, 속하죠, 속하죠.
2: 그래서
0: 네.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가 이 손목을 봤을 때는 손이 앞 안으로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공동이
2: 네.
0: 더 많습니다.
2: 그런데
0: 네.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보면 손목을 어떻게든 접어서 있지 않습니다.
2: 아, 네. 네, 그렇죠. 네, 반대쪽으로.
0: 반대쪽으로 네. 접어 있지 않습니다. 접어 있으면서 손가락을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우리 이 관절, 이 손목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손목을 꽉 잡아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1: 네.
0: 이 인대 안쪽으로 신경도 지나오고 그다음에 혈관도 지나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자꾸 누르고 있단 말입니다.
2: 네.
0: 그리고 이 정도 누르고 있다 보면은 우리 그 옆에 한 바퀴 둘러싸여 있는 인대들이 두꺼워집니다.
1: 네.
0: 그것이 늘어났다 늘었다 했는데 어느 사실을 꽂아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재생이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2: 네.
0: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먼저 넓혀야 되겠죠.
2: 네.
0: 예, 팔목을 안쪽으로 구부려서 이것이 이 아픈 곳이 늘어나는 간격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2: 아,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이 우쪽으로 쭉 와서 이 근육을 우리 이 앞에 팔의 바깥쪽의 근육을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2: 네.
0: 그러면은 가능한 통증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다, 괜찮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1: 네.
2: 네.
0: 그 다음 순서가 안쪽 근육입니다. 우리 작은 팔의 안쪽에 있는 근육을 더 강화해서 편성을 이루어주면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2: 네.
1: 네.
2: 대부분 또 회사원이나 네, 또 컴퓨터 사용이 많은 분들을 보면 방치하고 뭐 조금 움직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렇죠. 뭐 이렇게 살짝 아프면은 이거는 그냥 잠깐 휴식하면 괜찮구나.
2: 그렇죠.
0: 또 휴식해 보면 참 또 괜찮아지고.
2: 네.
0: 근데 그 동작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2: 네.
0: 그 동작을 또 출근하면 또 해야 되고.
2: 네.
0: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2: 네.
1: 네. 네.
2: 그래요. 손목 관절도 이제 네, 방치하지 말고 제때 또 문제점을 발견하고
0: 예.
2: 정확한 또 관리와 치료를 받는 것이 네, 중요하겠군요. 예. 그래요. 손목은 멀쩡한 것 같은데 이 바깥뼈만 살짝 튀어나와 보이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한쪽 손목에만 이런 증상이 있다면 네, 혹시 통증이 없다고 해도 안심해도 괜찮을까요?
0: 예, 이것은 안심하면은 언젠간 아프게 되어 있죠.
1: 네.
0: 언젠간. 그래서 이것이 뼈가 살아난 것은 아니고, 뼈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이나 인대들이 자꾸 써먹으면서 그것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재생이에요.
1: 네.
2: 자꾸 사용하면서 네,
0: 생기는 재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건 뼈라고 생각하는데 뼈는 아니에요.
2: 네.
0: 이건 뼈는 아니에요. 뼈는 아니고 일종의 관절낭이나 혹은 우리가 인대들이 이렇게 두꺼워져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2: 네.
0: 이것을 내비두면 결국은 통증을 일으켜요.
1: 네.
0: 그리고 그 차후에 이제 우리 팔목의 바깥쪽이라 그러죠.
2: 네.
0: 이 새끼손가락 밑에 이쪽이 네. 통증을 일으킵니다.
1: 네.
0: 그걸 내비두면 꼭 통증이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느 정도 안마를 해서 풀어주고 먼저
2: 네.
0: 이 부위를 자꾸 안마하다 보면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 좀 느껴져요.
1: 네.
2: 아, 네. 네.
0: 그다음에 팔목을 자꾸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1: 바깥쪽으로요?
2: 바깥쪽으로.
0: 네. 우리는 보통 보면은 팔목을 다 이러고 쓰고 사용하고
1: 네,
0: 그렇죠. 안쪽으로 돌려서 안쪽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2: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 자세에서 내가 반대로 많이 해줘야만이 이것이 재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1: 아하. 네. 안 쓰는 근육을 네, 네, 네. 키워주면서.
0: 그래서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무슨 막대기 같은 거 기다하게 들고 이 밖으로 돌리는 동작을 많이
2: 네.
0: 하지 않습니다.
2: 네.
0: 네. 그것도 기술은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네.
0: 그걸 절대 그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2: 그래요.
0: 네. 방치해놓으면은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켜서 그다음에는 아프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좀 늦었죠.
1: 네.
0: 임상 이것이 이 아프다는 안에 염증이 임상 생겼고
2: 네.
0: 혹은 어떤 사소한 그런 동작에서 일단 찢어졌고
1: 네.
0: 그러니까 그 찢어진 부분이 재생하고 나면 또 더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뼈하고 뼈에 설치게 되어 있고
1: 네. 네. 네.
0: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1: 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발을 디딜 때 유난히 중심을 잘 못 잡고 휘청거리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거든요. 아마 근력이 약해져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0: 보통 이것은 균형감이겠죠.
1: 균형감이.
0: 네, 균형감이죠. 네. 우리가 사람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균형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균형을 잃으면 전체를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균형하면은 우리 사람 몸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세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는 눈.
1: 눈.
0: 눈이 네. 균형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2: 네.
0: 거의 100% 하면 100%에서 한 15%에서
1: 20%를
0: 네. 차지합니다.
1: 맹인들도 걷는
0: 분 철골점 순다 맹인들도 뭐 네. 그런 거는데 무슨 부담 안 되지 않습니까?
2: 네.
0: 내가 어디 부닥칠 경험 네. 위험성만 없다면 달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은 15%에서 20%밖에 안 못 차지.
2: 네. 네.
0: 그리고 우리 말은 전정이라 그러나 젠팅.
2: 네.
0: 예, 젠팅이 이 그 한 20-30%를 차지합니다.
1: 어떤 걸 얘기합니까?
0: 젠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귀 안에 있는 평형을 잡아주는 것. 옛날에 말하면 얼스증이라고 들어봤습니다.
1: 아, 네, 이석증.
0: 네, 네. 그 앞쪽에 있는 부분을 젠팅이라고 합니다.
2: 네.
0: 우리 그 얼스증 하면 그거는 골뱅이라고 그러는데
1: 네.
0: 골뱅이 앞쪽 부분이 젠팅이에요.
1: 아.
0: 그래 평형을 100%로 따지면은 눈이 15%에서 뭐 20%하고
1: 네.
0: 이 젠팅이 한 30% 차지하고
1: 네.
0: 그다음에 우리 몸 말은 번티 관절
1: 네.
0: 이것이 60-70%를 차지합니다.
1: 그래서 이것은 신체 균형.
0: 네, 신체 균형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눈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1: 네.
0: 우리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젠팅 부분이 한 20-30%를 차지하니까 이것을 훈련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번티 관절 우리 발 훈련이나 몸의 평형 잡는 훈련을 하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 네.
0: 그래서 지금은 연세 있는 뿐만 아니라 젊은 네. 사람들도 이 균형을 잡지 못해서 왜? 어렸을 때부터 앉아 있었으니까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자주 보고
1: 현대병이죠.
0: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젠팅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애들도 그렇고 제한대 와서 재활할 때도 따로 시킵니다.
1: 어떻게 합니까? 젠팅 훈련
0: 제일 간단한 훈련은 내 엄지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1: 네.
0: 네. 이렇게 손을 쭉 뻗어서
1: 네.
0: 내 엄지손가락 손톱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1: 네.
0: 눈은 감아있고 머리만 좌우로 돌립니다.
2: 네.
0: 눈으로
2: 네.
0: 그 한 손톱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좌우로 한 20번, 아래로 한 20번.
2: 네.
0: 예. 이것이 제일 간단한 젠팅 훈련입니다.
1: 네.
0: 예. 이것이 그래서, 요 동작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고.
1: 네.
0: 예,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종만 말한 것은 번티 관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2: 네.
0: 번티 관절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연세 있는 분들 봤을 때 일자로 서보라고 하세요, 발 두 개를. 제대로 서 있는가 보세요. 일자로 못 서 있습니다.
1: 네, 그럼요.
0: 그래서 일자로 서 있는 운동을 해서
1: 네.
0: 한 20-30초 해줘야 됩니다. 30초까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2: 네.
0: 그럼 조금 더 나가서는 눈을 감고 24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할 수 있을까요?
0: 거기까지 해야만이 우리 몸에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젊은 분들한테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네. 8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은 뭐 하실 수 없을 것 같잖아요.
0: 할 수 있습니다.
1: 할 수 있어요?
0: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옆에서 부축해서라도
1: 노력만 한다면
0: 부축해서라도 거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가야 됩니다.
1: 아.
0: 그래 노인들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상시에 제일 두려운 게 뭐야? 자빠지는 거잖아요.
1: 네.
2: 네.
1: 저희 어머님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

0: 그래요.
1: 일단 자빠지면
0: 네, 넘어질까 봐.
1: 넘어져서 다리가 불러져서 걷지 못하면은 그다음에 네. 사람은
0: 그렇죠.
2: 네. 그래요.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김찬 원장님과 함께 네,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체의 각종 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네,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했습니다.
2: 네, 여러분들도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상체의 건강을 잘 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김소라, 조율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당주왕 제19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전면적으로 파악하자. 2017년 10월 25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전면적으로 파악해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발전에서 새로운 역사적 좌표가 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의 발전은 신중국 창건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이룩한 중대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섰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첫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에서 두 번째 100년의 분투 목표로 추진해 나가며 초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보다 밝은 미래를 맞이할 위대한 공정을 더욱 잘 추진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초요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장을 힘써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상하 작사 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의 봄이 오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네, 내 고향에 불어오네. 진달래꽃 붉게 피어 종달새도 노래하네. 아, 아름다운 내 고향에 봄이 오네. 내 고향의 산과들에, 내 고향의 산과들에 봄빛이 넘쳐나네.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리상하 작사, 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이 봄이 오니를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수일간을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갖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에 우리의 인격이 발현됩니다. 성숙한 인격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향기로운 향기를 지니게 하지 않을까요?

네, 당장 돈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는데 길거리에서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체코의 두 청년이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노숙인을 상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네, 첫 번째 노숙인은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몰래 챙겼습니다. 다른 노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5일 동안 지갑을 돌려주는 노숙인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네, 실험을 진행하던 두 청년은 점차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은 마침내 정직한 단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네, 허름한 차림의 노숙인 할아버지가 지갑을 떨어뜨린 청년을 부르더니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노숙인 할아버지의 힘없는 간청은 보는 사람과 촬영하는 사람 모두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잔돈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어? 네, 청년들은 5일 동안 진행했던 실험에서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면서 또 지갑을 돌려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정직과 선

은행의 담대 차원으로 무려 인민币 5천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네, 뜻밖의 행운에 감격한 할아버지.

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주변의 모든 것이 행복인데, 그저 행운만을 쫓다가 불행해지는 거, 또 대박 노리다가 쪽박차고 한방 노리다 거지가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랍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일 겁니다. 우리에게 헛된 꿈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마 이 최선을 다하는 게 극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순희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함께 듣겠습니다.

딱딱하게 굴면 손님이 끊긴다. 딱딱한 이빨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오래 살아남는다. 무엇이든 부드러워서 나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흙도 부드러워야 좋고요. 네, 겉의 흙이 딱딱하면 물과 공기가 흙 속으로 잘 스며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속흙이 딱딱하면 뿌리가 뻗는데 힘을 너무 소모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네, 이 글은요, 이완주 씨의 글인데요. 네, 고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아마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좋아하고요. 더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매사의 습관처럼 딱딱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함께 배워갑시다.

네,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꿈을 꿔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토벤이 그의 걸작인 제9번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엔 두 귀가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통설리버는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병원 측에서 그의 두 눈에 안약을 잘못 넣음으로 인해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야구와 농구와 테니스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를 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그는 골프와 수영과 승마와 스키와 조깅 등의 운동을 하며 삶을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하트모어는 8살 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므로 템플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의과대학 역사상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 과정을 마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용감하게도 의학 교과서 25권 전부를 테이프에 녹음해 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27살에 장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在是凌晨4:30，你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到底
1: 现在是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2: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现在是早晨7:30，人生没有彩排，每天都是直播。新的一天，请开始你的表演。
1: 每一秒都澎湃。

医疗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这是歌舞之城延吉，没有刻意的舞台，